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들의 연습의 미덕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연습으로 승부를 보셨던 우리 옛 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헌종연간에 활동했던 대금의 명인 정약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가서 10여 년 동안 이 도드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주했던 분이고요. 또 이왕직 악부의 간판, 대금의 신선 이런 별칭을 갖고 계신 김계선은 기자들이 대금 실력의 비결을 알려달라 하니까 자신에게 비결이 있다면 남들보다 몇 갑절, 몇십 갑절 연습을 더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도 1만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경지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음악사에서 이분들의 이야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솔직하고 당연한,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서 오늘 도드리 들으면서 다시금 그 이야기 새겨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의 대표주자, 그 뿌리를 백제시대의 정읍사라는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곡 수제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본래 이름이 정읍이고요. 수제천은 훗날에 붙여진 아명입니다만 오늘날에는 본래 이름보다 아명인 수제천이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각각 6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좀 짧습니다. 2장단 구성입니다. 또 연음기법으로 연주하는 그런 방식이 매력적인 음악인데요.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잠시 쉬면 대금, 해금, 소금, 아쟁 이런 악기들이 그 선율을 이어받아 음악을 연주해서 마치 물결이 일렁이는 듯 곡선을 그려내는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음악 들으시면서 그 멋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를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전곡 듣고 오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무산향은 대모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해당합니다. 대모반은 평상과도 비슷한 나무로 만든 침상에 둘레에는 난간을 둘러쳐서 만드는데요. 무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동무를 추기에 적합한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 궁중정제 중에 대부분이 여러 명이 함께 추는 군무인 것에 비할 때 동무는 아주 귀한 편이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춘행전도 화문석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추는 춤이잖아요. 그 춤과 비교해서 감상해 보는 것도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무산향 춘행전 모두가 1828년 순조 28년에 처음으로 추어진 춤입니다. 음악은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이라든가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허튼타령, 취타, 길타령 이런 여러 음악을 취해서 길이를 조정해가며 연주합니다.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평시조 인생을인데요. 우리 시조는 시조시를 5박과 8박으로 엮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은 588588박, 종장은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평시조를 장별로 구분해서 노랫말을 보겠습니다. 초장,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중장,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종장, 두어라 꿈 같은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끝에 석자 어이리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 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 같은 인생이니 안이 놀고 어이리.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109사 듣겠습니다. 우리가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를 일러 정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20세기 전반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호칭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 가곡과 시조는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가사의 경우에는 이 가곡과 시조에 비할 때 가사체의 비교적 긴 사설을 노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객들에 의해 전승된 노래인데요. 오늘 들으실 백구사는 19세기의 가집인 육당본 청구영원에 그 노랫말이 수록돼 있고요. 아양금보라고 하는 악보에는 그 선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런 노랫말로 보면 왕에게 내침을 당한 주인공이 백구가 날아다니는 바닷가로 내려와 살고 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은 아쟁과 피리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쟁 산조입니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산조 연주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찰현악기 아쟁, 관악기 피리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두 악기가 찰현악기와 관악기라는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찰현악기는 활을 긋는 이상 계속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고요. 피리 역시 호흡을 계속 넣는 동안에는 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문고나 가야금과 비교한다면 두 악기는 악기를 뜯거나 튕기는 순간에만 소리가 나는 상황과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두 악기가 산조를 함께 연주할 때 다른 음색의 그 조화, 마치 같은 숨을 쉬고 있는 듯 음악이 들리고요. 그 조화가 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피리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윤윤석류 아쟁 산조 병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쟁 산조를 만든 윤윤석, 이분은 부친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참 다재다능했던 분이죠. 워낙 다양하게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셨는데요. 악기 외에 단가나 판소리도 잘하셨고요. 또 호적, 설장구, 꽹과리, 또 판소리 곱법에도 능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일섬 명인을 만나면서 이후 아쟁에 몰두하셨고요. 아쟁의 일가를 이루게 된 분입니다. 오늘 피리와 함께 연주한 윤윤석류 아쟁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입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오리정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요.

0: 출발. 아. 울며 부르다가 너는
1: 아, 제.

신시면서 잔디 땅 나 그런 곳에

이에 팔청추원 철모.

지고 이리 앉아 설리 울째 대행찬 하고 양고 1초 2초 3초 헐째 나발은 홍행 홍행 상조를 어디 가니 독조를 어디 가니 상조도 켜고 나온다 마두병방 좌구나 졸 상조를 옹이하여 걸음

훌쩍 훌쩍 들고 나오네. 동엽소발당도 아니 초장구름 소리가 귀에 흘러들려거나 이에 밤자여 차오름이 분명 춘향으로구나. 네가 잠깐 좀 가보고너라. 도련님 귀도 박소. 가보면 못할 것이오. 그냥 두고서 가십시다. 이 자식아, 서적 모르는 소리 말고 말꽃비 나를 주고.

0: 밭을 어찌 긁어 파놨던지 아. 내 진로 한 진이라도 게 파놨습니다. 아.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머리 터널 아뜨뜨 누가 누득 어째 쥐어 뜯어 놨던지 내가 한 짐에는 죽인데도 다 못 찍었습니다. 글쎄 임마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말을 좀 해라. 말 안 하면 모르겠소?
1: 할 수.
0: 춘향아씨와 향단이가 나와 우르머 루는디 사람 어머

0: 말을 듣고
1: 아.
0: 마라 급히 내려
1: 아, 치
0: 뛰어 가서 순향금보기를 보여안고 아이고 이게 웬 일이냐 네가 천연희 집에 앉아 잘 가라고 말을 하여도 내그 간장이 두고가 될 텐데 번환대 거지 치겠네 서구 이거 왜 이냐
1: 아 좋지
0: 아이고 여보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이 네가 저오너라.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애소 도려 은짐 약주 잡수.

내켜 아. 천하에 못 먹을 술이로다. 합판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두었으므로 이 술이 이별 중

0: 쓰고
1: 삼배를 자신 후호 대모색경을 내어주며 아나 춘향아 신표 받으라 장부금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은

0: 하지.
1: 춘향이 지환 한짝 퍼서 애수 도려 인겜 지환 마도 옥관일매는 요새 소룡이라 수첩부 굳은 마음 지환빛과 같사오니 이또 예등 무더고 눈들이 별을 가했으리까 깊이 깊이 갈마두고 날 뿐드그시 두고 서로 받아 품에 넣고 둘이 서로 꽉꽉 들고 어찌어찌를 못하는구나. 방자보다 답답해요. 여보시오 도련님,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별을 하시려면 춘향아 잘 있거라. 도련님 잘 가시오. 그 두 마디만 허여도 그 속이 천지 우랑창만 물속인디 어짠 놈의 이별을 어제 저녁 때부터

0: 부터 어젯밤 오늘 낮까지 밤낮 사흘을 오신다는 말씀이요. 바로 명춘에 떠나신데도 떠나는 날은 평생 이럴 터이니 뚝 잡아 뛰어버리고 어서 좀 가옵시다. 도련님이 할 일 없어
1: 좋지
0: 마루에 굴러 앉으며 춘향아 차리거라. 춘향이도 이르

처방자 달려들어오시라. 첨하를 몰아 다랑다랑다랑다랑다랑다랑다랑다랑 흘렁 이제 도망갔어. 그때여 춘향이는 따로 갈 수도 없고 높은 대고를 나서서 예망하오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오.

뭐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에다가 별만큼 보이에다가 담배만큼 불태만큼 방 좀 꼬게 해야죠. 방도 먹으니 아이고 우리 토련님 이제는 그림자도 못 보겠구나.

잘했구나. 내 신세로로 이 허리 집으로 가자. 헌지 우리 도전이 많군 없군 오든 해와 오빠서 그리던 내 명호

실생이라 죽도 사도 못든 내 실세 들을 어찌 오면 못한 말이냐. 이리 한정 오르마를 쪄 향단이도 옆에 섰다. 춘향보다 더 슬기고 난 뒤에 살망스럽게 울어 못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웃음소리를 언제 듣고 장난 흐르고 그리 형용글 언제 볼거나. 내 마음 비를 찐데 아기씨 처분 어그로 오지 거리. 아기씨 오지 마시오. 그 도련님이 이질 양반 아니오니 한때 보지 못 보니까 아가씨 준양 마음 도국 살라노요. 어따 얘야 듣기 싫다. 나도 그런 요

0: 전하가 만단으로 개요한다. 어가 춘향아 들어가자. 너희들은 배도를 생각지 않고 어쩌려고. 이러건든지 어서 제복으로 그대로 가자.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은 1972년부터 7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의 완창 발표회를 하신 분인데요. 여성 명창으로는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을 하신 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역임하셨고요. 동초제 판소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부친이 국악을 좋아하셨는데요. 동초 김현수 명창과 부친이 지인이라서 김현수에게 자신의 딸을 가르쳐달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돼서 오정숙은 동초제 전승의 핵심 인물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오돌독이 골랐습니다.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돌독이 들으셨는데요. 구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옛 명인들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인들 중에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연습벌레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약대 김계선 이런 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도 만 시간의 법칙이다 뭐다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치, 만 시간인 법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 명인들에게서도 그런 이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신일을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마음 모아 봉축합니다. 지난 202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한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모두가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오길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강은일의 해금 연주 초수대엽 듣고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교 신자이신 분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걸 축하하면서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고 또 불자가 아닌 분들은 연휴이니까요. 또 그 기쁨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성인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합니다. 오늘은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사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대로 보이는 사찰에 숨겨진 상징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하윤주의 노래 풀잎을 담기 위하여.

하윤주의 풀잎을 담기 위하여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산 좋고 물 맑은 곳에는 사찰이 있기 마련이죠.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수행자들의 공간에 들어서면 종교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국보와 보물, 또 역사가 담긴 건축까지 느낄 수 있으니 더욱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문득 찾은 사찰에서 을에 지나쳤던 것들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멋진 안내자가 되어줄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국악방송 성취자 여러분, 예, 네. 반갑습니다.
0: 네,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꽤 긴 시간,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문화유산 답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사찰을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이제 책으로 또 엮어서 소개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1: 네, 이제 요 근래 이제 사찰에 관해서 이제 그 세 권을 출간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0: 네, 아, 제목이 네. 아주 재밌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속 숨은 조연들,
0: 아.
1: 또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0: 네,
1: 이렇게 썼는데
0: 네.
1: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는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어요.
0: 네, 와, 네. 쉽지 않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사찰 속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도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어요.
0: 아.
1: 네, 그리고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는 2020년도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받았어요.
0: 네.
1: 최고 큰 상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와,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네. 처음에 그 19년에 나온 책이죠. 그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1: 네.
0: 굉장히 책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인상적이고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사찰에 가면 사찰을 떠올리면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만 계시는 곳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그렇죠.
0: 네. 웬 도깨비와 삼신할머니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지 네. 얘기 좀 풀어주세요.
1: 네. 사찰이라는 게
0: 네.
1: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공간이에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불교 문화
0: 네.
1: 그러면 일본 불교 문화나 중국 불교 문화, 인도 불교 문화하고 다르겠죠.
0: 네, 네.
1: 인도하고 똑같은 그냥 인도 불교 문화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0: 예.
1: 한국에 와서 한국화 되면서 한국 불교 문화가 형성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불교 유입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 문화나 신앙 이런 것들도 다 불교 속에 들어오게 되고.
0: 아.

0: 또 그 이후에 이제 도교 뭐 유교도 들어오니까 예. 이런 것도 또 요소요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찰이긴 하지만 한국의 모든 문화가 융섭돼 있는 융합돼 있는 곳이 사찰 영역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제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사람들 데리고 33년을 다녔으니까
1: 네.
0: 또 해설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의문들을 차츰 정리하게 된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왜 도대체 저분들이 여기 와서 서 있나 쉽게 얘기해서 큰 절에 가면 금강문 이렇게 있으면 금강 역사가 있어요.
1: 네.
0: 또 금강 역사는 왜 여기 와 있지? 네. 절에 물 절을 지키는 뭐 신장이다 그러는데 사천왕이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나?
1: 네.
0: 근데 이런 게 다 궁금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책으로 전부 정리한 거예요.
1: 예, 예. 네. 자, 그 얘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사찰이 복합 공간이다.
0: 네.
1: 그리고 한국의 불교 문화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네. 우리만 갖고 있었던 전통 무속 신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융합 네. 융섭이 되었다.
0: 그렇죠.
1: 그것이 이제 사찰이라는 한국적인 공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0: 네.
1: 그래서
0: 다 공존하고 있어요.
1: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머니도
0: 그렇죠.
1: 있다.
0: 네.
1: 이 말씀인
0: 네.
1: 거네요.
0: 네.
1: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는데 네. 뭐 꼭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0: 네.
1: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치유, 힐링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사찰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슬쩍 그렇게 여행 삼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네. 사찰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게 되기 시작하셨나요?
0: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선 저희 스승님의 큰 영향이죠.
1: 네.
0: 제 스승님이 이제 에밀레 박물관을 세우신 조자용 박사님인데
1: 네.
0: 1983년도에 처음 뵀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평양 사범을 나오신 분이에요.
1: 네.
0: 그리고 22살에 미국 유학을 가서 벤더빌드 공대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1: 네.
0: 전공이 구조공학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많은 건축물들을 설계하셨는데 뭐 경북대학교 본관 뭐 동산병원 많은 것들 마지막 지으신 것이 지금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
1: 네. 네
0: 그게
1: 네.
0: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1: 네, 네.
0: 그걸 마지막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처음 뵈니까 이분이 한옥을 짓고 방바닥에 멍석을 깔아놓고 사시는 거예요.
1: 네.
0: 아니 최고 엘리트인데 이 네. 시대에. 왜 이 한옥을 짓고 이 멍석을 깔고 좌식 생활을 하면서 사시지? 이분이 이제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데다가
1: 네.
0: 그때 당시로는 민화로 많이 알려졌어요.
1: 네, 네.
0: 지금 민화를 그리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 민화에 대한 해설서를 한글로다가 처음 쓰셨어요.
1: 네.
0: 1972년도 거예요. 한국 민화의 멋이라고.
1: 네.
0: 예, 일본 사람들은 진작 썼죠.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 민예에 대해서 민화에 대해서 썼는데 그분이 한국에 이렇게 아주 좋은 우수한 민화가 있는데 왜 이걸 연구하고 쓰는 사람이 없냐고 글을 남겨놨어요.
1: 네.
0: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1: 아, 그래서 직접 하셨군요.
0: 네. 예. 그때부터 이제 호량이 민화를 모으고 네, 이러면서 한호의 미술이라는 책도 쓰시고 민화를 갖다가 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1: 네.
0: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까치호랑이나 민화들을 갖고 이미 해외 전시를 다 다니셨어요.
1: 네, 네.
0: 언젠가는 이게 틀림없이 예, 뜰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는데
1: 예.
0: 결국 캐대헌으로 떴죠.
1: 네, 그러네요. 오, 정말이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은 보고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그
0: 네.
1: 작업 과정을 쭉 보셨을 거고
0: 그렇죠.
1: 그 영향이 어떻게 이 사찰 문화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네. 선생님에게까지.
0: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제가 모셨어요.
1: 예.
0: 83년부터 뭐 행사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거 막 항상 이제 보조 역할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모셨는데 그러면서 문화 유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1: 네.
0: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찾아다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국보 1호, 2호, 3호 이렇게 찾아다녔거든요.
1: 네.
0: 아 그러면서 아, 이 국보 번호는 어떻게 매겨진 거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알게 되고 차츰차츰 눈이 떠지고 10년쯤 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1: 네.
0: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1: 네, 네. 네.
0: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사찰에 가니까 그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구나 그러면서.

0: 93년도에 이제 제가 출판사를 맡게 돼가지고 네. 출판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답사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바람일 문학여행이라고.
1: 예.
0: 그 팀이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다니고.
1: 예.
0: 네. 그래서 전달에는 이제 대만을 다녀왔어요.
1: 네. 네.
0: 그렇게 사찰이든지 서원이든지 또 민가든지 이런 집들을 보자. 이런데 사찰을 많이 가는 이유는 일단 지정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예요.
1: 네, 네.
0: 그러면 사찰에 많이 갈 수밖에 없죠.
1: 그렇겠네요. 네,
0: 그래서 예. 사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권의 이제 시리즈가 나온 거고
1: 네.
0: 결국 이제 다 박사님 영향이고 공부하고 네. 된 것도 박사님 영향이죠.
1: 네. 네. 저희도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벗어나서 좀 개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이게 먼저 전통 사찰의 기본적인 구조를 선생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 사찰에 가면 그 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찰을 진입하는 가장 첫 문 그 문을 떠올리면 지붕을 얹은 기둥이 있고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해요. 양쪽에 뭐 굉장히 뭐 나무로 된 기둥이기도 하고 돌로 된 기둥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그것을 지나서 이제 한참 올라가야 이제 정각이 그렇죠. 보이는. 근데 그 처음 그 문, 그 문이 일주문이라고
0: 일주문이요.
1: 맞습니까? 네, 이 문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0: 그러니까 일주문은 이제 기둥이 하나인 게 아니고
1: 예.
0: 기둥이 일렬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두 개가 서든 네 개가 쓰든 일렬로 서 일렬로 있기 서 때문에 일주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얹은 구조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이제 현판이 달려 있죠. 문패처럼
1: 네네.
0: 무슨 무슨 산 무슨 무슨 절
1: 네.
0: 이렇게 무슨 무슨 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문패 역할을 하는데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경계점이다.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1: 네.
0: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라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신도들은 이제 그 일주문에 들어갈 때 대개 이제 합장을 하죠.
1: 아, 아,
0: 여기서부터
1: 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0: 네, 네. 네. 이미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1: 예.
0: 아. 네. 그래서 어디나 이제 그런 일주문들이 이제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일주문을 지나면 있었던가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천왕, 네. 사천왕상
0: 네.
1: 그 지나서 있나요 보통?
0: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큰 절은 금강문이 있고,
1: 예.
0: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고,
1: 네네네.
0: 작은 절의 경우에는 그냥 사천왕문이 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 전부 다르군요.
0: 예.
1: 그럼 이제 그 사천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0: 예.
1: 그 사천왕을 그 떠올리면 왜 이렇게 하나같이 표정이 그렇죠. 무섭고 우락부락하고 약간 네. 위협적인 형체를
0: 그렇죠.
1: 가지고 있고
0: 네.
1: 당연히 사천왕이라는 것은 뭐 악귀를 물리치고 보호한다, 수호한다 네. 뭐 이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화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그 당연히 있죠.
1: 어떤 걸까요?
0: 무관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원래 인도에서의 사천왕은 그 무관이 아니었어요.
1: 아.
0: 예, 무관이 아니고 평상복 이제 그 사방의 신이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 쪽 간다라 지역을 거치면서 그 이제 무관복장으로 바뀌어요.
1: 네.
0: 거기는 서역 36개국이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분집돼 있어서 맨날 다퉜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는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완전히 다른 풍토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무장으로 바뀐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중국에 왔을 때도 역시 무장으로 바뀌게 된
1: 예.
0: 거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와서도 역시 무관복장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사천왕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 네.
0: 무장을 했으면 머리는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관을 쓰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예. 저도 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0: 네. 전부 이렇게 꽃으로 이게 장식한 화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네.
0: 아니 그 맞지가 않잖아요.
1: 그러네요. 이게 복장과
0: 그렇죠.
1: 모자가 맞지가 않네요.
0: 이제 화관은 원래 보살들이 쓰는 건데
1: 네.
0: 예, 보살들이 대개 이제 쓰는 건데 무장이 옷은 무장을 하고
1: 화관을
0: 쓰고 있거든요.
1: 그 왜 그럴까요?
0: 이건 왜 그랬을까?
1: 예.
0: 이건 이제 찾아봤어요.
1: 예.
0: 그랬더니 내치는 것이만 목적이 아니다.
1: 아.
0: 악귀를 내치

0: 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물리치는 예. 거로.
1: 예.
0: 그 부처님 영역에 악귀가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귀를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1: 아.
0: 그래서 그 보살이 쓰는 화관을
1: 예.
0: 보살의 역할이라는 게 중생을 이끌고 이제 나가는 거니까 부처님
1: 네.
0: 법으로
1: 네.
0: 그러니까 화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악귀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악귀가 사천왕파를 들고 있는 자 포즈로 받드는 거로 사천왕을 받드는
1: 예.
0: 형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1: 네, 네.
0: 어,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화관으로 다 장식돼 있어요.
1: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0: 그렇죠.
1: 아.
0: 네. 무관이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머리는 투구가 아니라 화관을 쓰고 있다.
1: 와, 네. 처음 알았습니다.
0: 근데 다시 가서 보시면 아,
1: 보이겠네요.
0: 의미가 단방 눈에 보이죠.
1: 예, 굉장히 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0: 그렇죠.
1: 그냥 수호의 네. 의미를 떠나서 그런 네. 악귀마저도
0: 그렇죠.
1: 불교의 세계로
0: 네, 네.
1: 인도하는.
0: 인도해야 된다.
1: 네.
0: 왜 사천왕의 임무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1: 와, 깊은 네. 뜻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답사하시면서 본 수많은 사찰 중에 혹시
0: 네.
1: 일주문이 좀 독특한 곳이 있나요? 이 일주문은 그냥 다 사찰마다 비슷한 곳이 아닌가요?
0: 아, 대개 다 비슷하죠.
1: 예.
0: 비슷한데 이제 특이한 게
1: 예.
0: 그 창녕의 관용사라고 있는데 관용사 일주문이 아마 제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독특한 일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절 외곽을 돌담으로 쌓고
1: 네.
0: 한쪽을 이제 문으로 만들었는데 굵은 큰 돌로다가 이제 양쪽 벽을 쌓고 위에 직사각형 돌을 두 개 얹은 다음에
1: 네네.
0: 그 위에 지붕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1: 아.
0: 지붕을 얹었으니까 일주문이죠.
1: 네네.
0: 네, 일주문인데 현판을 달 데가 없어요.
1: 예.
0: 예. 네. 그러니까
1: 어디다
0: 무슨 살 무슨 절 이런 퀘시도 없고. 근데 어차피 이건 이제 절에 들어가는 그 문이니까.
1: 그렇죠.
0: 거기서 이제 스님들의 재치가 이제 있는 거예요.
1: 예.
0: 어차피 현판을 달 데가 없으니까 표시는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래가지고 왼쪽 돌에다가 그 기둥돌에다가 네모나게 구획을 짓고
1: 예.
0: 안에다가 불자를 딱 써놨어요.
1: 아 불자만 네.
0: 그러니까
1: 새긴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불자만
1: 예.
0: 한문으로 써놨어요.
1: 예. 네.
0: 그러니까 이름 쓰듯이 그러니까 여염 집에 그 문패 달듯이 불자 딱 써놨어요.
1: 예.
0: 야,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서
1: 와.
0: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야 이거. 부처님 집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시했구나.
1: 위치가.
0: 옛날 네. 스님들의 이게 재치고 유머구나.
1: 그러네요.
0: 예. 네.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은 다 너무나 재밌어해요.
1: 네. 네. 네.
0: 예.
1: 와, 이거 창녕에 있는 관용사의
0: 창녕의 관용사.
1: 네, 일주문입니다.
0: 네.
1: 한번
0: 네.
1: 사진으로 찾아보시거나 실제로 들를 일이 있으시다면
0: 네.
1: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돌판에 새겨진 불자도 확인하시면서 흐뭇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 구역에 들어서면 이제는 이제 여러 전각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0: 네.
1: 뭐 대웅전, 관음전,
0: 네.
1: 극락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이게 사실 이제 요즘 세대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0: 그렇죠.
1: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기도 해요. 그래서
0: 네.
1: 요즘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0: 네, 그럴까요? 대웅전 그러면 큰 영웅이란 뜻이에요.
1: 네.
0: 큰 영웅. 어떤 영웅이냐? 생사를 벗어난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1: 네.
0: 원래 석가모니 석가족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석가모니란 말이
1: 네.
0: 붙다른 말도 깨달은 사람, 깨달은 각자 이런 뜻이에요.
1: 네, 네.
0: 예, 그러니까는 깨달았다 이거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 번뇌의 원인이 뭔지 이 이제 세간에 살려면 뭔가 번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너무 3만 6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 네, 네.
0: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 근원이 뭐냐, 네,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1: 네.
0: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각자라 그러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신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1: 아.
0: 그러니까 중생들을 마음 편안하게 열반의 색으로 이끄는 선생님. 각자
1: 네.
0: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1: 네네.
0: 가고 안 가고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죠.
1: 그렇죠.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0: 네네.
1: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산사의 풍경 소리 듣겠습니다.

0: 신주희의 대금 연주, 산사의 풍경 소리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함께 전통 사찰에 숨어있는 다양한 상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까 대웅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큰 영웅, 생사를 벗어난 큰 영웅.
1: 큰 태과문의 부처님.
0: 부처님.
1: 그걸 모신 곳이 대웅전이라는.
0: 대웅보전.
1: 쓰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뭐 관음절 극락전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1: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과문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태과문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냐. 다른 세계에. 다른 세상에. 그렇게 출연하는 게 이제 서방 세계의 그 극락 세계 교주신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동쪽에는 약사 여래불이 계시다. 그래서 약사 여래를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죠. 근데 서방 세계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음전 같은 경우는 관음은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중생을 건지시는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또 이제 지장 보살님도 모시는데 지장 보살님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 그러니까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 한량 없는 수명, 이게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분화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수의 지혜, 뭐 보현의 행운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냐? 아니다는 거죠. 중생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만큼 되려면 그럼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수의 지혜가 필요하고 행운, 끝없는 정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살님들이고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1: 총체적인 부처님의 덕성을 여러 갈래로 표시하는 거고 중생이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사찰에 보면 아까 이제 뭐 아까 도깨비와 삼신 할머니도 산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산신이나 용왕을 모시는 전각을 두기도 한다고.
1: 예, 그렇죠.
0: 네, 그렇습니까?
1: 예. 그 산신각이나 용왕각, 칠성각. 예. 이건 사실 불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예, 예. 우리 전통신앙에서 온 거죠.
0: 아, 우리 전통의 민간신앙.
1: 민간신앙에서. 네. 오래된 신앙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1800년에 정조가 죽었어요.
0: 네.
1: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60년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민간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예. 왜냐하면 관리들이 매관매직을 하고 그리고 또 서원은 서원대로 지방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공납하라는 거죠. 뭐 해와라, 그렇죠. 뭐 해와라 하고. 또 이제 이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죽은 사람도 세금을 막 매기고 이래가면서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절집도 어려워지죠.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네.
1: 결국 민간의 백성들이 와야지 먹고 사는 게 절인데
0: 네, 네. 네, 네.
1: 백성이 오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산신하고 실성하고 용왕이에요.
0: 아, 네. 네.
1: 그래서 그 세 분을 각각 모시는 정각이 절에 들어옵니다.
0: 아.
1: 1800년 이전에는 그런 정각 없습니다.
0: 없어요. 예.
1: 네.
0: 그러니까 민간 신앙을 불교에 흡수하게 된 건데 그런 연유는
1: 네. 네.
0: 워낙 혹독한 시대였기 네. 때문에
1: 살아남기 위해서
0: 이 민중을 사찰로
1: 네.
0: 와서 서로 그 행을 빌고
1: 네.
0: 예, 평탄한 세상을 기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원래 그 세 신들도 백사위라고 그래서 신중.
0: 예.
1: 절을 지키는 여러 신중들에 포함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정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산신각에 가고 칠성각에 가고 용왕각에 가니까 그거를 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0: 네. 네.
1: 근데 그 세 신앙은 원래 전통 신앙인 삼재 사상에서 온 거예요. 삼재 사상이 도상으로 나온 게 삼태극이잖아요. 삼태극을 삼재태극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천지인.
0: 네.
1: 근데 천지인이 신격화되면 천은 하늘은 칠성이고,
0: 네.
1: 예. 지 땅은 산신이에요. 예. 근데 인은 뭐냐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지간의 모든 중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천지간에 살고 있는. 근데 이 중생은 뭐가 기본이냐면 물이거든요.
0: 네.
1: 우리 인체에도 80%가 물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용왕이에요.
0: 예.
1: 예, 요 신격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요 세 신이 합쳐져서 절에 들어와서 각각의 정각에 자리 잡은 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셋을 합해 놓은 것이 삼성각이 된 거예요.
0: 그렇군요. 아,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정말. 아,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 지금 네. 아까 용왕 얘기를 네. 또 하셨기 때문에 사찰을 수호하는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보통 예를 들면 뭐 용맹한 동물, 호랑이가 가장 많이 떠오르기도 네. 하고 뭔가 이렇게 듬직하고 뭔가 수호가 가능한 그런 어떤 포유 동물을 떠올리는데
1: 네.
0: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1: 네,
0: 예를
1: 그래.
0: 들면 수중생물도 조각되어 있는 경우도
1: 많이
0: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1: 네, 네, 뭐 거북이, 물고기, 이제 수달, 뭐 개구리, 뭐 온갖 수중생물이 법당 천장에 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요건 임진왜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0: 아, 네.
1: 임진왜란 때 전국의 사찰이 거의 다 탔거든요.
0: 네, 네.
1: 처음 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찰을 태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0: 네네.
1: 일본도 불교화 됐었으니까
0: 예.
1: 사찰을 안 태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던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외군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0: 네.
1: 군인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남대없이 의병이 나타난 거예요.
0: 네.
1: 의병까지는 좋은데 웬 또 승병이 나타난 거예요. 승려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러 냈었던 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도 또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0: 네.
1: 산도 너무 잘 알고.
0: 예.
1: 이러니까는 1년 뒤부터 불국사도 1년 뒤에 타거든요.
0: 아, 예.
1: 예.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불국사가 타게 돼요.
0: 예.
1: 그때부터 승군들이 완전히 일본의 적군이 됐어요.
0: 네.
1: 예. 그러면서 절

0: 만 만나면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승병의 근거지가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정유 재란 때 1597년도에 전라도 땅에 일본군이 처음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남겼어요. 모조리 다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지역에는 딱 사찰 건물 두 개 남아 있어요. 강진 무위사 극락전하고
1: 네.
0: 장흥 보림사 사천왕문 딱 두 개 남고는 한 점도 없습니다.
1: 네.
0: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실을 말리다시피 했죠. 그러고 네. 나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되니까 화재가 제일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어떻게 막냐. 예, 그러니까 상징물이 등장한 거예요. 수중생물을 아. 천장에 안치해서
1: 예.
0: 얘네들이 뭐라 지키라고 그러자.
1: 물을 가까이 하게 예. 두자 예. 상징적으로.
0: 예. 예. 그래가지고 연꽃줄기. 연꽃줄기는 이제 물속이잖아요. 연꽃줄기로 예. 표시하면.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연꽃 줄기 사이에 논이는 수중 생물들을 다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식성이 막 가미되니까 이제 거기 뭐 개구리도 나타나고, 이제 뭐 진거미도 나타나고, 수달도 나타나고.
1: 아, 다 이렇게 나오네요.
0: 예, 예, 예. 온갖 그 수중 생물들이 다 나타난 게 돼서
1: 예.
0: 결국은 이제 그 화재 때문에 방비책으로 나타나고 너희들도 거기 살면서 부처님 법문 듣고 다음 몸을 좀 좋게 받아라
1: 아.
0: 하는 상리적 의미도 이제 주게 된 거죠.
1: 네.
0: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때 건물들 뭐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나 고려 때 건물이 한 다섯 개 남아있는데 그런 데는 아무런 그런 수중생물이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임진왜란 네. 이후에
1: 네. 예,
0: 나타난 거예요.
1: 아. 그 아까 그 삼신할머니나 산신은
0: 네.
1: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아무래도 사찰에 뭔가를 빌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0: 네.
1: 사찰에 들르면 삼신할머니나 산신이 있다면 편안함을 느낄 테니까 당연히 그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0: 네.
1: 도깨비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라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어떻게 네. 보면 악으로 네. 대표될 수 있는 상징일 수 있는데 도깨비를
0: 네.
1: 사찰에 새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예, 네. 이제 도깨비는 옛날 이제 그 기록에 볼수록 비는 대상으로 섬겼어요.
1: 네.
0: 지키는 대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도깨비 하면 우선 이제 옛날 얘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한테 잘 속기도 하고 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일 와서 갚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깨비한테 돈만 빌리면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어수룩하기도 하고
1: 아.
0: 그런데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는 아닌데 이게 이제 부요 외리 그 절토에서 발견된 거에 도깨비 문이 연꽃 도깨비 문이 벽돌이 있어요.
1: 네.
0: 지금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0: 옛날에 뭐 한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연꽃 좌대 위에 도깨비가 서 있는 거예요.
1: 예.
0: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1: 네.
0: 연꽃 좌대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서 있거나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도깨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건 도깨비를 모셨다는 뜻이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예. 네. 그리고 또 산수 문양, 산경치에 이제 서 있는 도깨비도 있어요.
1: 네.
0: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가슴을 다 드러낸
1: 도깨비가.
0: 아주 어깨가 예. 당당한 도깨비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긴 한데 발이 발가락이 세 개고 뭐 좀 특이한 저기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섬기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머리만 따가지고 이제 기와에도 올라가고 이것이 계속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와요.
1: 네.
0: 예, 간략화되게 만들어지지만 도깨비, 신라의 도깨비 기와처럼 계속 삼국에서 다 이제 있었던 거고
1: 예.
0: 그런 이제 벽돌이 백제에서 이미 출현을 한 거고 그것이 누구누구를 본뜬 거냐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 우리 역사상에서 그 치우 장소 중국의 황제하고 싸웠던 제일 싸움을 잘했던 장수의 얼굴의 모델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1: 예.
0: 그 2002년 월드컵 올림픽에 붉은 악마의 엠블럼이
1: 아,
0: 거기서 예. 따온 거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그게 와. 도깨비에서 따온 거예요.
1: 네.
0: 치우장수 얼굴일 것이다.
1: 아.
0: 그게 우리 민족의 지킴이 역할을 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예.
0: 그게 이제 월드컵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네. 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좀 법당을 나와서
0: 네.
1: 마당으로 함께 가볼까요?
0: 네, 네.
1: 제가 이제 실제로 가고 싶습니다만 상상으로 답사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떠올려 보면 석탑 그리고 석등 네. 이런 게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석등이 보통 촛불을 넣어두는 곳이잖아요. 석등이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은 아닌 건가요?
1: 아니죠. 네. 예. 깊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석등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0: 네.
1: 네. 우리나라에서만 발전된 거예요. 일본에 몇 개 있는데 전부 우리하고 관련된 절에만 있어요.
0: 네. 네.
1: 석등은 200몇 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중국에도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우리만 발전한 건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발전이 됐느냐? 네? 한국의 불교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0: 네.
1: 그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 초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두워졌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가시는 길에 이제 밝히려고 공양을 했어요.
0: 네.
1: 밤길이 어두우니까.
0: 그렇죠.
1: 지구처럼 가로등이 없잖아요.
0: 네네.
1: 밝은 대로 가시라고. 그런데 난털에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거의 거지처럼 사는 여인인데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도 공양을 하고 싶은데 등공양을 하고 싶은데
0: 네.
1: 돈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구걸해서 한 푼을 얻어가고 기름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한 푼은 기름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특하다고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줬어요.
0: 네.
1: 그걸 공양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공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생에는 지혜를 깨달아서 다른 중생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0: 네.
1: 이렇게 발언했어요.
0: 예, 그 여인이.
1: 그
0: 예.
1: 여인이.
0: 네네.
1: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원을 바란 게 아니라 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을 했어요.
0: 예.
1: 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0: 오, 예.
1: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끌어다가 날이 밝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0: 네.
1: 끌려도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등불은 너희들이 힘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느 가난한 여인이 원력으로 마음으로 킨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걸 난타의 등불, 뭐 빈자, 가난한 자의 1등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로. 네. 그러면서 이제 마당 한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어느 절이나 법당 앞에는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원칙이 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이제 백제의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에 처음 나타난 게 나중에 이제 불국사회까지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다 이제 법당 앞에는 이제 석등을 하나 세우는 거로 이렇게
0: 예.
1: 유행이 됐고 우리 민족은 옛날서부터 등불을 켜는 거를 하나의 기도로 생각을 했어요. 불교 이전부터.
0: 네네.
1: 예. 항상 등을 켜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0: 예.
1: 예. 그러니까는 불교의 그 등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을 켜는 그 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타난 것이 석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석등이 우리나라만 네.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1: 모르죠.
0: 되었고
1: 네.
0: 이 법당 앞에 세워진 그 등불 이 석등의 기원도 처음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등에 여러 상징을 또 새겨 넣습니까? 그래서
1: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불국사 석등 보시면 아무 네. 조각이 없어요.
0: 네네. 네.
1: 사각이 없고 기둥이 이제 팔각인 거 이렇게만 돼 있는데 팔각이건 팔각은 이제 팔정도라고 그래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행하는 여덟 가지 수행법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팔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건다 이런 뜻으로 팔각을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진리의 등불을 상징하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살상도 나타나고 부처님 주위를 서 있는
0: 네.
1: 그리고 부처님을 지키는 사천왕도 나타나요.
0: 아, 석등 아. 그 주변에 그
1: 그렇죠.
0: 네, 조각을.
1: 불 키는 화사석 그 주변으로 나타나고
0: 네네.
1: 또 기둥이 사자가 두 마리가 떠받치는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0: 네.
1: 사자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다가 이제 변모가 되죠.
0: 네. 네.
1: 그래서 계속 석등은 조선시대까지도 만들어지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돌조각헌되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0: 예.
1: 조선시대 이제 불교가 억압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돌로 만드는 게 많이 줄어요.
0: 아.
1: 마이불도 줄고 석탑도 줄고
0: 네.
1: 석등도 줄거든요.
0: 그렇군요.
1: 만드는 것이.
0: 예. 네. 네. 자, 석등 이야기에 한참 빠져들다가 이제는 석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1: 네.
0: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나
1: 그렇죠.
0: 불국사 3층 석탑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1: 네.
0: 이 사찰에서 석탑은 어떤

0: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 원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비해서 화장해서 나온 사리를
0: 네.
1: 여러 군데에서 모시고서 석탑으로, 그쪽에는 이제 벽돌탑이죠. 탑으로 만들었어요. 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공양하게끔 했거든요.
0: 네.
1: 거기 가서 예경하고. 석가모니를 불상을 안 만들었어요. 한 400년간.
0: 네.
1: 왜냐하면 위대한 성자의 모습을 함부로 조각으로 나타낼 수 없다 생각했기
0: 아,
1: 때문에
0: 네.
1: 불탑이 그걸 대신한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불탑이 바로 석가모니를, 불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후에 그 간다라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그리스 문화 조각이 많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불상이 처음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가지고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들어올 때는 탑하고 이 불상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0: 네.
1: 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들어왔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아, 그러면 불상은 법당에 모시고, 탑은 법당 앞에 모신다.
0: 바닥에, 예.
1: 그래서 요건 야외에서 경비할 때 쓰고,
0: 아.
1: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실내에서 경비할 때 쓴다. 요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당 앞에 석탑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1: 상징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는.
0: 네. 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드네요. 종교를 넘어서 이제 어떤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공간으로서 이 사찰의 문화유산이 이제 체계적으로 보호를 꾸준히 받는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1: 아, 요즘에는
0: 예.
1: 뭐 이제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하고,
0: 네.
1: 특히 템플스테이 이런 거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0: 네.
1: 따로 이렇게 뭐 저거 할 것은 없어요. 근데
0: 네.
1: 오히려
0: 예.
1: 이제 사찰 측에서 그 사찰을 갖다가 가꾸고 할때옛 영역을 해치지 않고, 옛 영역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그 외곽으로
0: 네.
1: 기존 영역에
0: 잘
1: 들어가지
0: 보존하고,
1: 않고 잘 보존하고,
0: 예.
1: 그래서 그또 높이도 좀 제한을 해서 주위 환경에 맞게. 원래 우리 선조들은 산세나 지세를 함부로 해치지 않았거든요.
0: 네.
1: 높은 축대를 쌓는다든가 막 땅을 깎아서 평지를 만든 이런 건 원래 없는 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잘 어울리게.
0: 예.
1: 안타까운 것이 그 우리나라 이제 7개 사찰이 산지 승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근데 거기에 해인사하고 송광산 못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들을
0: 아.
1: 이제 이렇게 안 치다 보니까 심사해서 이제
0: 그런 이유
1: 안된
0: 때문에,
1: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좋은 절이기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산지 승원으로는 그 선정이 안 됐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는 사찰 조경이나 이렇게 계획을 잘 해서,
0: 네.
1: 그러니까 누구나 가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그리고 학자로서의 어떤 목표, 이런 거를 간략히 말씀 주신다면요.
1: 사찰에 대한 건 제가 쓰고 싶은 건다 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제 스승님이 만년에 다섯 가지를 우리 문화의 상징 코드라고 얘기하셨어요.
0: 네.
1: 또 이제 아까 말한 도깨비, 호랑이, 용, 그다음에 거북이, 봉황.
0: 네.
1: 그런데 이세 개는 전시라고 돌아가셨는데, 거북하고 봉황은 전시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자료가 없으니까 전시는 못하더라도 책은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을
0: 네.
1: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거북이 책은 써서 넘겼어요.
0: 네.
1: 그래서 올 9월에 이제 나올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책들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써놔야 되겠다. 지금은 AI에 이제 치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게.
0: 네.
1: 그러니까는 나는 AI에 오히려 정보를 주는 책을 써야 되겠다.
0: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는, 예.
1: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출판될 책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꼭 나오면 다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찰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제가 인도한 기쁨인 거니까요. 노승대 선생님.

휴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마 멀리 떠나신 분들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좀 쉬자 그렇게 느긋하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들과 온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이 소파는 내 자리다, 아니다, 리모컨을 달라, 가져가라,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 당신이 버려라.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나기도 해요. 또 미뤄둔 집안일이 눈에 띄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괜히 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 출근할 때보다 몸이 더 찌뿌둥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별거 아니어도 가족들과 이 하루를 평화롭게 채워야 하는 미션이 펼쳐지는 정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박한 오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동화의 연주로 낮잠, 한가로운 오후 듣고 오셨어요. 휴일에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가족들 먹을 거, 삼시세끼 챙겨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죠. 아, 그러다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든 건데 가족들에게 재미있는 명분이나 미션을 줘서 분담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설거지를 걸고 사다리 타기를 한다거나 각자의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놀이처럼 나누는 방법도 있죠. 이게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면 휴일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이 되니까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이것도 어릴 때 얘기지 자녀들이 아예 동참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던데요. 그래도 뭔가 이벤트라든가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서 시도는 한번 해봐야죠. 그러기에 오늘 같은 휴일이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신박서클의 연주로 피톤치드 듣고 오시죠.

신박서 글의 연주로 피톤치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두 시간 보내보시죠.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남지은의 어린이 곁이면 되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 눈부신 5월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세상 속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조선시대

때 승려 제도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희정 밴드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밀당아리랑 듣고 오시죠.

밀당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이희정 밴드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신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

쉼 그리고 한옥 찻집. 5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왔을까? 5월이 거느린 작은 탄생, 작은 죽음,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 느낄 수 있다. 죽고 나서 또 다른 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 봄이라는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손을 집어넣어 만져본다. 꺼내어 눈으로도 살펴본다. 내가 돌본 것, 나를 돌본 것. 5월에 태어남이 좋다. 5월에 껴안음이 좋다. 크고 작은 돌덩이를 상상한다. 모서리가 깎여나가 자갈이 되고

모래알이 되어 강 하구에 쌓이는 장면을 상상한다. 잘게 부수어진 무수한 입자들이 떠밀려와 모래톱을 이룬다. 얼음이 녹고 맑은 물이 흐른다. 넓지 않은 모래톱에 물풀이 자라고 날던 새가 내려와 숨을 고른다. 언 강을 바라보던 사람은 말해주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무언가가 있었네? 그 말을 들은 나도 그제야 나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보이지 않게 나는 흐른다.

아무래도 나는 아이들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어린 시절에 내가 바랐던 건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있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된다는 안도가 아니었을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기꺼이 주고받는 사랑.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구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 아이들로부터 받은 마음이 많은 만큼 나도 커다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문장을 쓰고 고치고 외우던 시간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려나?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종이를 채우고 때로는 다 쓴 글을 찢어버리고 친구들과 글을 바꿔 읽으며 손뼉치던 경험은 무엇으로 남으려나?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걷던 시간이 나에게 있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는 길 하나를 내주고 싶었다. 매듭법과 불 피우는 법을 몸으로 익히듯이 글을 쓰면서 마음을 더듬어 보고 자기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조금씩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연습이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꽃을 따라서 전해드린 곡이었는데요. 성의신의 해금, 허예은우의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남지은의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글 속에서 작가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길 하나를 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죠. 매듭법을 배우고 불 피우는 법을 몸으로 익히듯이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더듬어 보는 일. 뭐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도 내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는 그 연습만으로도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 작은 연습들이 켜켜이 쌓여서 훗날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마주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적 같은 효험을 발휘하길 바라는 그 정성어린 마음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겠습니다.

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시절에는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내 안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좋다는 그 따뜻한 안도감 혹은 존중을 늘 바랐던 것 같죠. 내가 돌본 것, 그리고 나를 돌본 것들을 가만히 부둥켜 안아보게 되는 눈부신 5월인데요.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요. 지금의 계절이 주는 소리와 냄새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남지은의 에세이,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에 담긴 따뜻한 문장들 배달해드렸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면서 인생의 조언을 노래한 곡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하는 흥겨운 곡 만나보시죠. 신수용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전해드렸는데요. 신수용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류형선 작곡의 깊은 물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깊어야 다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다는 큰 물에 빗대어서 마음의 크기를 노래한 곡인데요. 도종환의 시를 문현우의 여러분이 노래하고 연주한 깊은 물 듣고 오시죠.

문현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깊은 물 전해드렸어요. 정말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바다 같은 그런 포용력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 이르는 마루 1부 끝곡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칠체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제주 빌레 앙상블의 연주로 한라산 구빗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어요.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승려제도 도첩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양은별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전해드립니다.

양은별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취미에도 확실히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테니스나 달리기처럼 땀을 흠뻑 흘리는 역동적인 스포츠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또 어느새부턴가는 등산이나 캠핑처럼 자연과 여행이 결합된 취미로 중심이 옮겨가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다들 뭔가에 열중해 있다가도 그 열풍이 한 차례 싹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취미가

0: 유행처럼 번지곤 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가끔은요,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유행 말고요. 나만의 온전한 속도를 찾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장비나 거창한 모임이 없어도 그냥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 하나쯤 품고 사는 게 이 속도감 넘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었어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시간, 이 곡으로 함께 해보시죠. 울산의 이곳저곳을 창작 소리로 만든 음악입니다. 김미경의 소리로 울산가 듣고 올게요.
1: 춘향가 조두에 이몽룡이 말을 허되 자고로 문장 호골들이 승지강산을 두루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하며 고서에 나오는 승지를 두루 읊었겄다. 하지만 승지라 하는 것들이 모두 남의 땅의 이야기였으니 이 소리꾼이 생각하되 어찌 승지가 남의 땅에만 있으리요. 내 고장 내 승지를 소개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로다 하고 내 고장 노래인 울산가를 한번 지어 불러보는디. 울산의 내력을 들어라, 울산의 내력을 들어봐라. 한반도 동남구 항구도시 면적은 1060.19평방킬로미터 7대 광역시 중에서 으뜸이요. 대화강 도시를 흐르고 서로는 밀양시 청도 함양 남으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북으로 보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있고 동으로는 울산항이랑 보낭 미포항 장생포 울산 신항 방어진 정장을 거느리고 태평양으로 뻗어가니 대한민국 숯줄 일이

어디 이쁜이겠느냐. 이번에는 울산 경치를 한번 살펴보제. 울산 경치를 찾아서라. 가지 산들 올라보니 사철경

땐 시원한 계곡 가을이면 울긋 붉은 단풍놀이 겨울 설산 절경이라 새천년 저태도지가 앉을 곳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방구대 한각가를 보아라 병풍같은 바위에 고래 개 늑대 호랑이 사슴 멧돼지 곰 토끼 거북 물고기 사람 펄펄 뛰듯이 생생히 그려져 있고 신불산 녹새 병원 올라오니 알프스가 웬 말이냐 그 넓은 병원 위에 억새풀 둥덩실 충불주니 무릉동원이 이 아니냐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물소리 쫓아 더 더듬 올라가니 언양 발경주 엉어뜸이라 파래소 폭포 장관일세 이 많은 울산

경치를 언제 다 볼 거나. 오늘은 다 못 볼 터이니 쉬엄쉬엄 쉬어가자. 아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디 시원히 목욕이나 하고 가자. 발에서 붕덩 들어가니 에이 시원하고 장에 좋다. 물 한 주먹을 텃벅 치어야 지질도 꿀꿀 치고 또 한 주먹 텃벅 치어 엉덩이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 산 올라서 언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다

여자 좋은데 둔벙 둔벙 줄시고 어화 세상 번님 내돌 인내 말을 들어보소 사람이 힘써 일을 하고 가끔 틈타 놓은 일 때에 언제에 호사도 좋거니와 우리 땅 가까운 좋은 경치 인생을 두고 다 못 밟으니 울산이 그들 중 한

0: 어서 돌아오세요.
1: 김미경의 소리, 장주영의 북장단으로 울산가 듣고 오셨는데요. 산업도시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울산. 이곳의 시비경과 자연의 경관을 담은 창작소리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가야금 3중주단 가야미의 연주인데요. 오봉산 타령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이 발급했던 기묘한 승려 자격증 도첩에 얽힌 숨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관가에서 나왔소. 주지 스님은 어서 나와 승려들의 도첩을 모두 꺼내어 보이시오. 아니, 깊은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요? 아, 저희는 그저 불공만 드리는 가난한 수행자들입니다. 군역을 피하려 머리만 깎으면 다 스님인 줄 아느냐? 어서 조정이 발행한 도첩을 내놓거라. 자격증이 없는 자는 당장 내일부터 성곽을 쌓는 고된 노역을 져야 할 것이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오. 부처님께 귀하기도 힘드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 머리를 깎은 스님이 참 많았습니다. 흔히 조선은 불교를 완전히 금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별관리에 가까웠는데요. 그 핵심 장치가 바로 승려 자격증인 도첩제였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겨우 이 도첩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 기록에 나오는 승려의 등급은 단순한 신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도첩 승려와 비공인된 무도첩 승려의 구분이었어요. 도첩이 있으면 군대나 노역이 면제됐지만 자격증이 없는 하급 승려들은 혹독한 부역에 동원되어야만 했는데요. 수행자의 길조차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던 그 시절, 법복 뒤에 감춰진 민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스님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도첩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토록 승려의 수를 깐깐하게 통제한 이유,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갈 장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조선 후기에 이 도첩제는 사라지지만 대신 승역이라는 방식으로 승려의 노동력을 동원하곤 했어요. 억불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는 국가의 재정과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산을 찾았지만 증명서를 쥐어야 했던 승려들, 그리고 자격증 없이 고된 부역을 견뎌야 했던 하급 승려들, 그 모습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또 다른 슬픈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토끼토리의 노래와 연주로 옴마니 밤메훔 전해드렸는데요. 옴마니 밤메훔은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개체 휴일이라서 한번 골라본 내용이었는데요. 조선의 승려 자격증, 도첩제에 대해 이야기 전해드렸죠. 기록을 보면요. 조선 초기에 승려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현실적이었어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의 일정한 정전, 그러니까 포를 바쳐야만 도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태조 때는 신분에 따라서 내야 하는 포의 양을 다르게 정해두기도 했대요. 이후에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는데 그저 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종과 선종 본산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던 거예요. 철저한 시험, 또 포 납부가 결합된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던 거죠. 결국 나라의 허락을 얻어서 정식 승려가 된다는 건 그 높은 장벽을 모두 다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산으로 갔지만 국가의 엄격한 시험을 치르고 증명서를 쥐어야 했던 승려들, 그리고 또 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된 부역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하급 승려들. 그 모습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또 다른 슬픈 풍경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억불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숨겨진 국가의 냉혹한 계산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의 무게도 조금은 되돌아보게 됐어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기묘한 승려 자격증, 도첩제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신주희의 대금연주로 공술의 공수거 듣고 올게요.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공술의 공수가 듣고 오셨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처럼 걱정이나 근심, 욕심은 내려놓고 가끔은요, 비우는 연습으로 마음 좀 가볍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마지막 곡은 김재우의 노래인데요. 백산별곡 전해드립니다.

희한해요. 아이들도 반려동물들도 시간을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벌써 깼나 싶어서 눈을 떠보면 어김없이 해가 중천에 와 있고요. 유난히 보챈다 싶어서 시계를 보면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 정직한 생체 시계에 맞춰서 우리의 하루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길게 흐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의 중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오전의 분주함은 한풀 가라앉고 오후의 일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오전 일과는 어땠는지, 점심 테이블 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가만히 복기해보세요.

그 사소한 것들이 오후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과 녹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릉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해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 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교 교수인 이영광 예술감독이 함께하는데요. 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돌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이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어제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오늘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죠.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1: 그렇죠.
2: 아무래도
1: 그렇죠. 덕분에 월요일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체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2: 뭘 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좋죠.
1: 그렇습니다.
2: 자, 그나저나 요즘 불교가 로봇스님부터 해서 불교 박람회 소개팅 프로그램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몰이 중이에요.
1: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요 청년들이 구입하는 자기개발서 1위가요 불교 서적이라고 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불교 서적을 찾는 독자가 21%나 늘었다는 집계도 있던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사찰 음식, 요리책부터 해서 불교 입문서까지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해요.
1: 이야, 이게 아마 그 복잡다난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닦는 셀프 수양,
2: 그렇죠.
1: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 하면은 예전에는 막 스펙 쌓기가 위주였었는데 네. 지금은 마음부터 다스리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5일 쉬어가는 월요일이죠. 오늘의 첫 곡은 대금호 위로의 장미가 피어날 때 듣고 왔습니다.
1: 이야, 이거 참 놀랍네요. 불교 관련 서적이 자기 개발서 판매 1위라는 뉴스.
0: 네.
1: 놀랍습니다. 이 가장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의 유입이라고 합니다.
0: 아, 최근 몇 년 동안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움직임이 청년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데
1: 그런 것 같아요.
0: 사실 대단하다 멋지다 싶기도 하면서도 부럽다 싶기도 해요.
1: 실제로 저도 생각해 보면은 20대 때 그 법륜스님의 예, 증문즉서를 진짜 오랫동안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어떤 위로,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어떤 답들 그렇게 좀 찾았던 것 같고요.
0: 네, 우리 국악도 그렇게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그죠? 더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불교가 지금 보면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또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실용적인 철학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1: 그리고 보면은 불교 박람회가 진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찰 음식도 더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0: 마음뿐만 아니라 몸 건강도 챙겨주잖아요.
1: 그쵸?
0: 음식이.
1: 네.
0: 뭐 이러니 안 갈 수가 없죠.
1: 아니 헤어스타일도 따라했으면 좋겠어.
0: 어떻게
1: 스님들처럼 어? 마음과
0: 선 넘네.
1: 예, 뭐 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0: 왜 증문질서를 들을 때 왜 안 했어요 헤어스타일?
1: 그 생각을 못 했어. 이제는
0: 지금이라도요.
1: 아 그럴까? 오케이. 아니, 공연 때문에.
0: 아 공연 때문에. 예. 가봤으면 되는데. 자 오케이. 어쨌든 어제 오늘 아마 그 가까운 사찰 찾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며 가면서 저희 국악 방송도 함께 청취해 주시고 네. 바투의 상사디아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2: 창문을 열면은 숨어드는 소리, 마음을 달래고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투시의 소리,
0: 바투의 상사리야.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비에 젖은 해금 그리고 솔솔의 강물과 나는 네.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자, 앞에서 불교 서적이 청년들에게

0: 인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 네.
0: 그럴 만도한 게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삶의 질2025 보고서를 보니까요. 야, 좀 충격적이었어요.
1: 왜?
0: 청년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1: 와, 이거 엄청난데요.
0: 와, 이건 좀 심각합니다.
1: 뭐 보면 다들 너무 피곤하니까.
0: 네.
1: 그 문화예술계 대중음악계에서도 자극 없는 이른바 무해한 위로를 건네는 콘텐츠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청년들 뿐이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1: 그치.
0: 어르신들은 또 어떻고요.
1: 그렇죠.
0: 사실 모두가 이제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맞아. 사실 나도 누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네. 네.
1: 진짜 믿고 의지하는 후배에게 좀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면 아, 형 괜찮아요 이렇게
0: 네. 네,
1: 하니까
0: 제가 머리 밀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신 밀어드릴게요.
1: 아, 무서워서 진짜. 아무튼 이 뭐랄까요? 뭐 좀 불안한 어떤 심리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0: 위로 열풍이 실제로 불고 있는 모양입니다.
1: 네,
0: 지금
1: 네.
0: 보면은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로 봐도 그렇고.
1: 그렇지.
0: 마음 편히 기댈 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외로워지는 상황, 모두가 위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그리고 청년들은 또 얼마나 경쟁을 또 많이 또 합니까?
1: 또 살아남아야 되고.
0: 네. 네. 그런 냉소에 지친 청년들이 아, 좀 비난 없이 어떤 자극 없이 무해하게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교 쪽으로도 간 것 같고
1: 나답게 살고 싶은데
0: 맞아요
1: 계속 뭔가를 이겨야 되고 해내야 네. 되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0: 겉은 뭔가 빛나는데 속은 막 소모되는
1: 그렇지
0: 예. 그런 삶이 우리네 시대를 에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불교도 그래서 취미로 가지시고 아이 뭐 불교뿐이겠어요 기독교도 좋고
1: 그럼.
0: 천주교도 좋고 그리고 또 방송도 예? 국악 방송 있잖아요.
1: 아, 그치.
0: 무해한 방송하면 무조건 국악 방송이에요.
1: 잘한다.
0: 아, 이건 사실이니까.
1: 아.
0: 아니, 이건 대본에 없어요, 여러분.
1: 아, 자,
0: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저 이건 진심이에요.
1: 근데 살짝 0.01초씩 약간 텀이 생기는 거.
0: 느렸죠.
1: 쭈쭈
0: 쭈변했지.
1: 하지만 해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바투의 상사대에 이렇게 지금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이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뭐지? 이 두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빛나는 것도 아닌데 왜 함께 하게 되지?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1: 그렇지. 매력이 넘치거든. 네.
0: 아, 우리 매력이라기보다 우리가 뭐 얼마 매력이 있다고
1: 그렇게 밀고 가
0: 그런가요? 아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네요.
1: 아무튼
0: 네.
1: 음악으로 또 이 분위기 살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 들을 음악은요 무던의 무던히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신납니다. 무던의 무던히 듣고 네. 왔습니다.
1: 무던의 음악 들으니까 곧 다가올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또 기대가 됩니다.
0: 아, 딱 요맘때니까요.
1: 예. 네. 6월 달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올해의 본선 진출 팀들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팀들이 어떤 음악을 들고 오게 될지 그 젊은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아,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이번에는 박다운의 검은고 연주죠.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중머리부터 잦은 머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박다울의 검은 거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머리부터 자진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4: 바투의 상사디야.
5: 아 용녀, 아 용녀, 용녀 집사. 어? 우리 여행 가자.
6: 어머머머머. 아니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5: 저기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황태 축제가 오늘까지 열린대.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이 뭐해 빨리빨리 집사라고 집사.
7: 아 잠깐만. 아 장인어른.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5: 아니 뭘 또 너무하냐.
7: 아 제가 진짜 아 황태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아 저도 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네. 아 황태 좋아해요. 아이, 황태.
5: 아니, 내가 너 황태 먹는 꼴을 못 봤는데 무슨 황태를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야.
7: 진짜 제일 애정하는 태가 황태예요 진짜.
5: 아니 어디만 갔다 오면 그걸 제일 좋아한다 그래. 아 그래 너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은 이거 맞추면은 데려간다.
7: 아 그냥 데려가 주세요.
5: 아니야 자격이 돼야 데려가지. 너 아, 진짜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고. 너 저 말린 명태 북어를 왜 그 대문이나 현관에 걸어두는지 알아?
7: 아 그거 앵마기 하는 거잖아요. 앵마기. 아,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데 북어를 보면은 눈도 크고 입도 벌어져가지고 나쁜 기운이 우리 집에 못 오게 감시한다. 애군을 막는 거잖아. 자 저도 지금 빨리 옷 챙길게요. 어?
5: 야 너 그 진짜 황태 좋아하나 보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7: 알죠.
6: 아니야 잠깐만. 아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저기 북어 몸통

0: 예, 실은 왜 감았대? 겉도 안 왔.
1: 너 그거 모르지?
2: 아유, 그거잖아요, 장모님.
1: 아, 예, 몰라.
2: 아, 잠깐만, 제가
1: 몰라, 옷, 모른다니까.
2: 아, 옷 챙기면서 말씀드릴게요.
1: 아니야, 너 모를 거야.
2: 아니에요. 이 북어 몸통을 실로 이렇게 감는 거는요, 그 식구들 모두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어? 특히 그 사위도 어디 가면은 같이 데려가고, 야.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1: 야, 우리 영규, 야, 똑똑하다. 어? 야, 그럼 너도 집사 같이 황태 축제 보러 가자.
2: 아, 진짜요? 진짜요?
1: 그래.
2: 황태구이 사주실 거예요?
1: 아이, 각자 먹는 거는 각자 알아서 사 먹어. 용녀는 내가 사줄게. 니건 네가 사 먹어.

0: 김용우의 앵매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북어 앵매기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게 뭐 진짜 액을 막아줘?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일 수 있어요. 네.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액운을 받고 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간 풍습이라는 점.
0: 네.
1: 이것도 정보 챙겨가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교의 연불 구절을 남도 소리조로 부르는 남도 입창이죠. 보렴, 안숙선의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안숙선의 소리로 남도 잡가 보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1: 어떤 질문이요?
0: 여러분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0: 숨쉬기는 뭐야? 숨기는. 숨쉬기 운동.
1: 너무 급하게 나와. 숨쉬기 운동 하시잖아요, 그죠?
0: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에. 이 숨쉬기 운동도 좋아하지만은 가끔은요 앉은 자리에서 흡 하고 배에 힘을 주는 그런 그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시고
1: 한 번도 못 봤다. 한
0: 왜
1: 번도.
0: 그러냐면은. 최신 연구에 의하면요, 예? 저처럼 이렇게 흡 하고 배에 힘을 딱 주면요, 뇌가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진짜로? 효과 좀 보셨어요?
0: 에?
1: 효과 좀 보셨어요?
0: 지금도 보고 있지.
1: 눈은 감겼는데?
0: 항상 청소하고 있잖아.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배에 힘을 딱 주면은.

0: 복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근처 혈관이 압박이 탁 되면서 네. 펌프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 펌프 역할을 네. 한다. 마치 유압 장치처럼 작동을 한다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이제 뇌의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게 한다. 네. 오, 신기하긴 하네요. 배에 힘을 주면은 뇌도 자극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건 시간 들일 필요 없고 힘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보시면 진짜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잠깐씩 배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뇌 속의 노폐물이 탁 제거가 되고 네. 흡 요거 짬짬이 몰래 상원 씨는 진짜 하는 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0: 진짜 나
1: 몰래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
0: 진짜로.
1: 예, 네. 그렇게 사이사이 짬짬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자, 저처럼 뭐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저처럼 운전할 때 네. 사이사이 짬짬 흡, 짬짬 흡 이렇게
1: 이 정도면 티 났을 텐데
0: 배에 이렇게 힘을 흡 이렇게 힘을 주는 복근 운동을 해주면은 네. 뇌 청소 효과와 함께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다 같이 흡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면서 1부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공명의 바위손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늘도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간 사람들 많겠지?
1: 아유, 그렇겠지. 요즘 단원 김홍도 전시도 있고 생성형 AI로 탐색하는 반가사유상 소개하는 아카이브 전시도 하잖아.
0: 그러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들으려고 국중박을 찾는 사람도 많다더라.
1: 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말하는 거야? 에밀레종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닌가?
0: 맞아. 근데 녹음된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국중박에서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방탄소년단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성덕대왕 신종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있는데 국내외 팬들이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들으려고 국중박에 와서 그렇게 감탄을 한대요.
1: 아,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에밀레 종소리 들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0: 요즘은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게 신기하면서도 보기 좋더라고.
1: 우리도 우리 전통 문화를 더 많이 관심 갖고 공부해야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5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강권순 외 여러분의 음악으로 눈물 속의 보석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 방금 끝에 이게 에밀 혜중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중박에 와 있는 것 같은데?
0: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1: 와, 기가 막힙니다.
0: 네.
1: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3월에 국중박 안에서 또 새로 문을 연 공간 사이가 있는데요.
0: 맞아요.
1: 요즘 이 공간이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성덕대왕 신종소리가 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국중박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로 유명한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이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 사이, 한국과 세계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국중박의 공간 사이도 전시실과 그 전시실 사이에 위치해서 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던데요. 범종의 소리로 전통 문화와 대중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를 잇는 국악 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0: 아, 이렇게 뻔뻔하게 해야 되네 나도. 잘한다.
1: 난 그냥 이게 입에 척척 감기는데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0: 아니, 잘해서
1: 뭐뭇뭐뭇 하지를 않는데.
0: 이런 멘트는 다 이제 우리 성화 씨가 해야겠다.
1: 오케이. 자, 어쨌든 베테랑 연주자 박지선 씨를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카네기 홀부터 전 세계 공연장을 누빈 실력파 대금 소금 단소 연주자 박지선 씨가요, 지난주에 자기 이름을 건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국악을 시작한 지 26년 만이고요. 관현 맹인 점통 예술단에 입단하고 16년 만에 첫 번째 앨범인데요.
1: 네.
2: 단소에 머문 청아한 빛깔 첫 앨범의 주인공 대금 소금 단소 연주자 박지선 씨 자리에

0: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대금과 단소, 소금을 연주하고 있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아니, 오늘 의상을 굉장히 예쁘게 또 신경을 쓰셨어요.
0: 화장도 잘 먹었어.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진짜 근데 국악을 시작하신 지 26년 되셨고 또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 입단하신 지도 16년이 되셨는데 드디어 귀하고 귀한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지난주에 내셨습니다. 소감이 좀 특별할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1: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과정들을 다 담아낸 것 같아서 네. 또 뿌듯하기도 했고 네. 단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의 음반에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얼마나 정말 노력해가지고 네. 정말 이 앨범을 내셨을까 정말 정성을 많이 써두셨을 것 같은데 앨범에 대해서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단소에 머문 청아한 빛깔이라는 제목은 제가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청아한의 의미가 맑을 청, 아름다울 아, 그리고 슬플 한의 한자를 하나하나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하. 청각적인 이미지와 빛깔은 여러 장르의 정악과 산조와 그리고 창작곡이 다 담겼다는 데에서 다양한 빛깔,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린다는 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네. 되었습니다.
2: 보니까 청성곡도 있고 김효영 생황 연주자와도 함께 하셨네요. 네.
0: 생소병주.
2: 그렇죠. 순용음을 또 함께 하셨고. 예. 보니까 어이구야 단소 산조가 있습니다. 네.
0: 또 창작곡도 있죠. 꿈에 달아 높이고. 예. 등 해가지고 한 8곡 정도를 꽉꽉 채우신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네. 아니 그 단소산조는 사실 국악인인 저희도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1: 단소산조는 네. 전용선 류 단소산조인데요. 네. 전용선 선생님께서 원래 단소가 작은 취구와 지공, 조그만 지공으로 네. 성음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농음을 구사하기가 힘들어서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 단소 산조를 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는데 네. 그 전용선 선생님께서 그거를 극복하시고 우와. 네 처음으로 만들어서 부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 단소하면 저희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학교에서 항상 그치. 이렇게 불었고
0: 네. 사실 저는 아리랑밖에
2: 저도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비행기 날아가든지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요 정도 하는데 네. 아 이거 식임새나 이런 거 만들 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농음도 일단 악기랑 고개를 좀 사용해서 그쵸.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작은 지공에서 음정을 반을 막 거나 또 조금씩 조절해서 다 음정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취구에서 제쳐서 내거나 또 숙여서 내야 하는 그런 흘려내리거나 네. 할 때도 다 만들어서
2: 어떻게 해요? 지공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2: 네. 흘려내리는 게 가능해요?
0: 진짜 그 감각 싸움이잖아요. 감각 싸움
2: 빨리 듣고 싶네요.
1: 성음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래 뭐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악기 그럼 쉽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2: 전혀 쉽지 않아요.
0: 이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예.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소 지금 뭐 대금이랄지 소금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단소가 또 메인이신 것 같은데 단소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단소는 제가 어릴 때 언니가 저보다 이제 학년이 높다 보니까 단소를 네. 먼저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네. 집에 있던 단소를 혼자 가지고 놀다가 네 불어보니까 소리도 저절로 나고
0: 나요?
1: 네
2: 그게 나요?
1: 네 한 8살 9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
2: 타고나셨네 그러면.
1: 아무런 율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제가 아는 동요들을 만들어서 막 반지공도 맞고 해서 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공을 하면서 커서 보니까 단소 교본에 다 제가 불었던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아니.

0: 사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단소를 시작하거든요. 하기 싫대.
1: 안 나니까.
0: 소리가 안 나니까.
1: 어려워요.
0: 너무 어려워. 아빠 힘들어.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야, 이게 진짜 쉽지는 않구나. 뭐 이래서.
1: 그게 서양 악기와 국악기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국악기는 다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그걸 살리려다 보니까 다 어려워요. 대금도 어렵잖아요.
0: 어떻게
1: 대금도.
0: 처음부터 네. 소리가 났을까?
1: 대금도 그럼 처음에 딱 불 때부터 소리가 바로 났습니까?
2: 대금은 제가 네. 그 사이에 이제 예. 플룻도 하긴 했었는데
0: 아 플룻도 네. 바로 소리 나던가요?
2: 그래도 소리가 단소와 플룻은 소리 내기가 비슷하기는 한데
1: 아, 그래요?
2: 네 그런 취법 같은 게 거의 흡사하기는 한데 아, 그래도 예. 어린 한 10살 때부터 제가 했는데 어리다 보니까 또 소리 내는데 시간이 또 걸렸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걸 하다가 다시 대금을 전공하게 되면서 부으니까 네. 너무 달랐어요. 통김이 들어가는 그거 자체가 너무 달라서 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예쁘게 불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0: 아 대금,
1: 대금은요?
0: 아, 네. 아 그래요.
1: 아 김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하군요. 네. 대금에
0: 머리 안 아프던가요?
2: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그쵸?
2: 네, 손목도 아프고 대금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서 이렇게 손목이 꺾이다 보니까 네.
0: 고생고생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완성을 해냈습니다.
1: 그 과정을 겪어서 네. 이번에 이제 단소를 중심에 두고 첫 앨범을 발표하셨고요. 저는 진짜로 단소 산조가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한데 오늘 또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곡이 단소 산조예요.
2: 네.
1: 그죠?
2: 네.
1: 예. 요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징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죠?
2: 네.
1: 예, 그러면 바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1: 자, 전용선 류 단소 산조인데요.
0: 네.
1: 자,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0: 천천히 네, 하십시오. 네. 천천히.
1: 네. 네. 자, 그러면 단소 산조 준비되시면 라이브로. 그렇죠. 악기 네. 그거 악기죠. 맞아요, 맞아요.
0: 아, 달라.
1: 달라요, 달라, 달라.
0: 용도가 다 있구나. 이따가 네. 좀
1: 네, 질문 한번 여쭤봐야지. 네. 자, 그러면 단소 산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0: 우리가 알던 단서가 아닌데.
1: 아, 더 듣고 싶은데. 자진머리도 듣고 싶고 또 진양도 듣고 싶은데. 와, 와 대박입니다. 전용선유 단소산조 듣고 오셨고요. 네. 아, 우리 박지선님이 이용구 선생님께 배우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자진머리도 있고 더 뒤에도 있나요? 아니면 자진머리까지 있나요?
2: 원래 전체 이용구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산조는 한 25분 내외여서.
1: 아, 그래요?
2: 네, 긴 산조가 있고요. 그 짧은 산조로 보통 연주하고 있는 게 12분에서 13분 내외. 아, 네. 제 음반에 담긴 가락들입니다.
1: 단소를 저는 그냥 이를테면은 플룻 같이 호흡으로 녹음을 줄 것 같은데 마치 퉁소 같이 고개를 맞아요. 사용하여 음을 다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3: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그 흘러내리는 거.
1: 그래. 포물선.
3: 어떻게 단소에서 흘러내리는 게 가능하죠?
1: 진짜 섬세해요.
3: 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음정이 어떻게 이렇게 딱 곡선미가 생기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도 처음 배웠을 때는 이게 너무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3: 뭐 그럼 지공을 약간 뭐 열거나 닫으면서 그 흘러내리는 거예요?
2: 네, 지공도 그렇지만 이 취구를 취구의 각도를 뒤로 제쳐서.
3: 어머, 그럼 음정이 바뀌어요?
2: 네, 그러면 음도 올라가면서.
3: 어머.
2: 이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
3: 이게 말로 설명하시기가 힘들죠.
1: 그러면 감각적으로 뒤로 살짝 그 젖힌다고 하셨나요? 네. 뒤로 민다고 했나요?
2: 네, 그러니까 입에서 살짝 떨어지는.
1: 그게 그러면 몇 밀리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2: 네, 그럴 거예요.
3: 엄청 정교하겠다.
1: 1mm, 2mm 그 근육의 그 감각으로 맞죠? 손끝과 네. 근육의 감각으로.
2: 네, 그게 연주 때마다 일정해야 되니까. 와. 음정이. 네.
3: 그러면 대금과 단소 둘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산조를 불 때 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2: 단소가 어렵습니다.
3: 확실히 단소가 어렵죠.
2: 진짜. 대금은 소리 내기도 어렵긴 한데. 네. 일단 취구가 넓고 지공도 단소에 비해서 많이 크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음정을 만들기가 어렵긴 해도 그래도 만들어서 연주를 하지만 단소는 그 모든 게 다 제한적으로 작기 때문에
3: 그쵸.
2: 더 많이 섬세하고 미세한 음정 표현이 필요하고 또 표현 다른 표현들도 다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박지선 씨께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실 악보를 보통 악보를 보고 이제 외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그 많은 음악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손가락 움직임이랄지 지공 사용하는 거 등등등등 이걸 어떻게 배우셨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2: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은 이용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지도해 주실 때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이 함께 불어주시고 네, 정말 몇 배 더 말씀 많이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네,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1: 그럴 때마다 물론 좋아서 부는 거겠지만 네. 아,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혹시 드신 적도 있습니까?
2: 너무나 많죠.
3: 아, 그래요?
2: 네, 이게 과연 더 잘 부러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음악이 정말 더 좋아질까?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 고민이

0: 기도 하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2: 처음에 만났을 땐 바로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죠?
1: 하필! 하필!
0: 네.
2: 어머, 이거 그때 안 났으면은 그 길로 안 갔을 수도 있었던 그렇지. 거 아니에요?
1: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지. 야, 지선아, 너 천재다. 이거 보통 2주, 3주 걸린다더라.
2: 난 지금도 소리가 잘 안 나요.
1: 저도요. 네, 잘 안 나는데 야, 너는 저도. 타고났다. 아,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음반까지.
2: 맞아요.
1: 음반이 정말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과정도 좀 오래 걸리셨죠?
0: 네, 한 1년 정도 걸려서
1: 1년이요?
0: 네.
1: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인가요? 아니면은
0: 네, 직장에서의 그런 음악 생활도 공연도 많았고
2: 네.
0: 또 한 곡 한 곡 거의 한 달에 한 곡씩 네, 준비해서 또 녹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8곡이니까 1년 정도 진짜 걸렸겠네요.
0: 네.
2: 그리고 아까 이제 드리려던 질문, 오늘 단소를 2대 그러니까. 가져오셨어요.
0: 네.
1: 쉽게 얘기해서 좀 짧으면서 짧은 애가 있고 좀 긴 애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연주할 때마다 좀 다릅니까?
0: 아, 네. 일단 키도 다르고요. 산조 단소와 계량 단소인데요.
1: 아, 계량 단소요.
2: 계량 단소요. 어떻게 달라요?
0: 계량 단소는 일반 네. 정악 단소와는 달리 지공이 두 개가 더 있어요.
2: 아, 지공이 더 있구나.
0: 네, 그래서 그리고 정악 단소는 순정률이지만 얘는 평균률에
1: 아~
0: 네, 맞춰서 A 플랫에서의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 정도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영상을 보니까 계량 단소로 홀로 아리랑부터 뭐 넬레 판타지아까지 피아노랑 같이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셨더라고요.
0: 네. 그런 연주도 다 가능한 악기예요.
1: 이야, 만능이네, 만능.
0: 네, 계량 단소는 정악 단소에서의 쓰는 요성과는 다르게 약간 플룻에서 쓸 법한 그런
1: 호흡으로 가는
0: 네,
1: 거예요.
0: 바이브레이션.
1: 아, 그래서 그러면 플룻도 배워 보신 겁니까?
0: 네. 근데 제가 플룻을 했을 때는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까지는 안 불었었어요.
1: 아.
0: 나중에 단소를 이 단소가 계량 단소가 이용구 선생님께서 계량을 하신 건데 선생님께 배우면서 요성도 그러니까 녹음도 같이 다듬어 나갔던 것 같아요. 가장 기초부터.
2: 살짝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다른지.
1: 뭐 짧게라도 네. 될까요?
2: 산조 단소는 저희가 이제 감상을 했고
1: 네.
2: 계량 단소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1: 짧게라도
2: 뭐 짧게라도 가능하실까요?
1: 매기 추억이요?
2: 좋아요, 좋아요.
1: 네. 좋아요, 좋아.

0: 이 정도면.
1: 아 근데 그 단소의 특유의 질감은 다 살아 있네요. 아 좋다.
0: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아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네. 이제 네. 플룻을 조금 접해봤고 어릴 때 단소를 네. 오래 해보면서 느껴지는 건 나무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아, 것 뭐 같아요.
1: 금수 악기도 이제 나름 매력이 네. 있지만
2: 메탈과 나무의 차이.
1: 이 나무 질감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약간 너무 밀도감이 높게 꽉 차 있는 소리가 그래.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백도 있는 느낌.
3: 맞아.
1: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3: 그리고 단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얼굴에 항상 그 미소가 비트신 것 같아요.
1: 맞아. 어.
3: 자, 두 번째 라이브가 기대가 되거든요. 준비해 주신 게 보니까 달아 높이 곰이야.
1: 아, 달아 수록곡이네요. 높이.
3: 자, 연주로 달아 높이 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시면 불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도드시어 뭐 떠오르시어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3: 네. 그런 마음들이 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 달아 높이 곰은 이제 계량 단소로 계량 연주를 해 주십니다.
3: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0: 축하.
1: 와, 대박입니다. 달아 높이 곰. 아, 이번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계량 단서로 네. 해 주셨고. 중간에 어? 이거 뭐지? 서도소리 배치기 멜로디가 있던데. 맞나요?
2: 네, 민요 선율이 좀 담겨 있는.
1: 예, 네,
3: 그렇더라고요.
1: 그래서 배치기를 테마로 혹시 베리에이션해서 풀었나 싶기도 한데 이 곡은 작곡가님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2: 아, 이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1: 이지영
2: 작곡해주셨고 네. 청주 시립의 네. 악보계로
1: 네, 계세요.
2: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1: 와, 곡 너무 잘 쓰셨다 진짜.
3: 그러니까요.
1: 네.
3: 한번 들어도

0: 또 듣고 싶다. 그리고 처음 들어도 낯설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또 우리 박지선님이 사실 목소리도 참 좋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화장도 오늘 잘 먹고 연주도 잘하신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국악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수료하셨구나. 박사 요 논문 아직 못 쓰셨고 나중에
0: 예 벌써 집어요.
1: 수료 요거는 정확해야 돼. 수료 수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 대학원까지 가셔서 음악 교육과를 또 졸업하셨고 왜 이렇게 교육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2: 아 순서는 교육 대학원이 더 훨씬 먼저고.
0: 먼저고.
2: 네 박사 과정은 30대 중반에 했습니다. 와. 단소가 국악 교육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져 있고
0: 네 그렇죠
2: 네 널리 보급은 되어져 있는데
0: 맞아요
2: 네 음악 시간에 잠시 배우고 소리가 안 나고 거의 끝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아, 많아요. 산증인 여기 둘이 있습니다. 예.
1: 네. 여기 살아 있어요 여기 예. 생존자가 여기 있습니다.
2: 그리고 알려진 단소는 그 계면 단소라고 해서 정악을 부는 단소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
0: 네.
2: 산조 단소와 계량 단소는 하는 분들도 거의 많지 않고
1: 안 계시고요.
2: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플룻처럼 서양악기를 훨씬 많이 하는 시대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가 그래서 계량 단소로 그런 동요나 민요 그리고 뭐 서양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보급이 더 잘 될 수 있겠다. 네.
1: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그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대금을 이렇게 부는 게 어려우니까 리코더 같이 거기에 서 같은 뭘 끼나 봐. 있나 그런 게 있나요?
2: 네,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교 때도.
1: 그냥 애기가 불면 소리가 나와.
2: 거기 단소 치구 위에 그거를 장착 리코더 같이
1: 그렇다고
2: 그거를
1: 좀 이상하지 느낌이
0: 단소가 아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0: 네. 리코더지 뭐 사실상
2: 그 맛이 잘 안 나요.
0: 그렇죠.
2: 네.
1: 아 그래서 우리 박지선님이 할 일이 많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박지선님 같은 선생님을 좀 원한다. 교육에도 더욱 더 많이 열심히 매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저희가 학생이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문 여쭤볼게요. 단소 어떻게 해야 좀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나요?
2: 요령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2: 치구에 대고 막 네. 계속 세게 부는 게 아니라
0: 네.
2: 그 자리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내가 잘 날 수 있는 자리를 거기에 불어야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호흡을 세게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2: 네, 무조건 세게 넣으면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0: 아, 머리가 아프죠.
2: 네, 그렇죠.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돼서.
1: 그래서 내가 맞아, 머리가 맞아. 아팠구나.
0: 나도 네. 아프더라. 단수만 물면
1: 잘,
0: 머리가 아파.
1: 아니, 잘하고 싶으니까 세게 그러니까. 불었죠.
0: 했는데
1: 세게 불면 잘하는 줄 알고.
0: 네.
2: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바로 네. 내려놓게 되는데
0: 네.
2: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요령을 잘 찾아서 방법을 잘 찾아서
1: 저희가
0: 미묘하겠다. 네. 미묘하게 찾아서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
2: 네. 어허. 계속 같은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네. 네.
0: 그래서 안 그래도 지선 씨도 지금 악기 불기 전에 항상 어떤 동작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위스키 약간 이 입술 네. 이렇게 만들고 딱 대시고
0: 그리고 악기를 딱 댄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더라고.
2: 네, 단소가 워낙 예민한 악기다 보니까
0: 예.
2: 컨디션에 따라서도 너무나 다르고
0: 아하.
2: 네, 입술의 그런 모양도 날마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0: 아하.
2: 네, 무대에 올라갔을 때 대고 나면 또 이게 아닌데 하는 약간의 느낌 차이가 또 있어서
0: 그럴 때도 있어요.
2: 네. 그래서 야. 조금 당황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선님이 진짜 꾸준히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창 그 대금 학생이랄지 그 연습 많이 할 때 입술 밑에 여기 빨갛게 U자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맞아.
1: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0: 아.
1: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0: 그치.
1: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니까 여기에 이제 피부가 자극이 돼가지고 습기랑 그런 것 때문에.
2: 네.
1: 아 근데 지금 도장이 찍혀 있네요. 치구 도장.
2: 분지 얼마 안 돼서
0: 그래요. 당연히 그러죠.

0: 네.
1: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소로 음반을 내셨어요. 네. 어떻게 다음 앨범 뭐 벌써부터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뭐 대금 음반도 내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기도
2: 계획,
1: 하고
2: 계획.
1: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저는 맑고 높은 소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일단 단소로 맑은 음색을 표현했고 네. 또 예쁘게 내는 높은
2: 소금.
0: 네. 소금.
1: 다음은 소금입니까?
0: 소금 음반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 대금, 중후한 대금도 네. 예. 어. 같이 하면 내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2: 꼭 해주세요, 진짜.
0: 아, 네.
2: 소금도 그렇습니다. 예쁘게 곡 그 많은 분들께 작곡가님들께 의뢰해가지고
0: 네.
2: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또 앨범 내시면 좋죠, 저희도.
0: 네.
1: 혹시 단소, 소금, 대금 이 순이 약간 좋아하는 순입니까? 악기를?
0: 아, 네, 그렇습니다.
1: 약간 느껴졌어요.
2: 저는 세 개 악기 다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시.
0: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순서를 정하자.
1: 그럼 그래. 가장 애정하는 악기는 단소입니까?
0: 네,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도 단소였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첫 번째 독주회를 중마고라는 이름으로 단소 독주회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어릴 때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친구였고 지금도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러면 네. 친구면은 이제 저녁에 아기 때 잘 때도 막 안고 자고 같이 자고 막 그랬었어요?
0: 네, 단소를
2: 애착 인형 같은.
0: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2: 그 정도는 아니고
0: 네, 늘
2: 죄송합니다. 어디 갈 때 꼭 갖고 다니고 그리고 애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애착 이불 막 가져가는 것처럼 나는
1: 소야 그러면서
2: 나는 단소 단소
1: 그러지 않으셨죠?
0: 늘, 네 공부하다가 늘 한 번씩 불어보는 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네. 놀이 그 자체였네요 그러면.
0: 네.
1: 그러면 현재 이제 박지선 씨 음악가로서 연주자로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단소가 또 한 음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개량이 되어서 음을 다 만들어서 낼 수도 있고 반음도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1: 네.
0: 약간 비성을 사용하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불다가 또 이렇게 빈소리가 나거나 하면 또 속상하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장르의 음악과 함께 단소가 연주되어지면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지선님의 이런 훌륭한 연주 를 듣기 위해서 이 공연 계획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지금 우선 앞으로 바로 하게 될 공연은 저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AI 음악으로 추출을 해서
1: 네.
0: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 작업 만들어서 만든 후에 김홍도 박물관에서
1: 네.
0: 김홍도 그림으로 음악을 AI 음악으로 만든 음악을 앞으로 5회 가량 연주할 예정이에요.
1: 몇 달부터?
0: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안산에 있는 김홍도 박물관에서
1: 예.
0: 네, 할 예정입니다.
1: AI로 만든 음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이게 수노 AI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살짝 배워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의 민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음악을 뽑았더니 너무 중국 스타일로
2: 거기 데이터가 많구나.
1: 학습을 그쪽에서 했구나.
0: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놀라가 단원들이 모두 놀라서
1: 예.
0: 이건 아니다. 네, 다시 국악적인 느낌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2: 그래요.
0: 많이 그렇군요. 했습니다.
2: 학습을 시켜야 돼.
1: 맞아.
2: AI야, 지선이가 좋아할 음악 만들어줘. 단소 싹 집어넣고 이게 싹 이렇게 해야죠, 진짜.
1: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출연하셔서 라이브도 멋지게 또 들려주셨고
2: 감사합니다.
1: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0: 이렇게 저의 음원 발표를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많은 분들께

0: 단소 음악이 많이 알려져서 더 사랑받는 단소가 되기를 네, 바라봅니다.
1: 안 지나서나 단소네. 그냥
2: 단소.
1: 단소요. 예.
2: 소금이랑 얼마나 서운해할까.
1: 약간 걔네들 좀 서운하지.
2: 그치.
1: 예.
2: 소금도 좀 챙겨주시고 특히 대금은 서울에서 울고 있어요. 네. 대금도 좀 보듬어 주시고 그마 그마 대금아 미안해 이렇게 해서 또 안아주시고.
1: 자, 이번에 이제 나온 박지선의 단소에 머문 청아한 빛깔 음반 중에서 혹시 가시면서 추천곡 한 곡 해주시고 가시죠.
2: 앨범 중에
0: 가장 마지막 곡인 영롱이라는
1: 영롱,
0: 곡. 영롱. 네, 맑고 영롱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2: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저희들
0: 영롱을 추천드립니다.
2: 네, 귀한 선물 받았다는 생각으로 네. 듣겠고요. 지선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많은 좋은 음악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 교육해주시고 소금 단 대금 더 안아주시고
1: 대금아 대금아
2: 대금아 대금아 미안해.
1: 그래도 넌 세 번째.
2: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금 소금 단소 연주자 박지선 씨와 함께 했습니다.

0: 박지선의 영롱 오늘의 끝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렇게 단수의 매력 푹 빠져봤고요. 네. 자, 보통 월요일은 빨리 학교 시간이 되고 퇴근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천천히 와라. 오늘은 그러실 것 같아요.
0: 자, 느긋하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상합니다. 넬벼우.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0: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시간대가 되면 약간 출출해서 간식 생각이 나는데 홍차와 다양한 디저트를 먹는 애프터눈 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이때 다과상을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후의 출출함과 헛헛함을 차 한 잔과 달콤한 간식으로 달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달래는 지혜로운 휴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휴의 막바지인데요. 괜히 마음이 분주하다면 따뜻한 차 혹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곁에 두고 노래가 좋다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립니다.

0: 점심과 저녁 만찬 사이에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애프터눈 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교 문화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른한 오후 시간에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시각, 미각적인 즐거움도 주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귀족가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 늘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화의 소리로 쑨것 타령 보내드립니다.
1: 기출을 댕기든가 등장을 드든가 합성!
2: 갑시다!

6개월 안비취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렸습니다. 애프터눈 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소한 단어인데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은 간단히 한 뒤 옛날 그 공작가 그러니까 귀족가에서는 저녁 8시에 그 파티 하잖아요. 만찬을 갖고 내서 점심

김금화의 소리로 쓴거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쓴 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곳에서 나오는 무가사설의 문맥으로 봤을 때 뭔가 이 행운, 네, 복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남도민요, 둥당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진국명산 안양봉이요 청천상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 멋 오늘도 국립부산국악원의 정윤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소리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오늘 들으실 소리는 이제 보성소리 춘향가 중에 옥중가 라는 대목인데요.
0: 네.
2: 춘향이가 이제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네. 이제 뭐 탄식을 하기도 하다가 잠이 드는데 순임금의 아내죠.
0: 네.
2: 일명 입이라고 하는 아황과 여영이 춘향의 꿈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너가 잘못한 거 없다. 넌 잘했다. 너의 몸이 많이 상했으니까 이제 술과 음식을 먹으면 이제 다 괜찮아질 거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위로와 칭송을 해주는데요.
0: 네.
2: 근데 결국엔 이것이 모두 꿈이었다. 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향이 본인이
0: 네.
2: 약간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내면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실제로 이비 아황과 여영이 정절의 또 상징이기도 표본, 한
2: 예, 그렇죠.
0: 인물들이라서 예. 이 인물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춘향에게 어떤 정당성을
2: 네.
0: 부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 대목에서 진양 장단이 사용이 되죠.
2: 예예 예, 맞습니다.
0: 이게 보통 북치다 보면 그것은 어쩌고 다섯 여섯 보통 이제 다섯 여섯이 고수 입장에서 네. 생각할 때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꽤 있고
2: 네네네.
0: 혹은 다섯 여섯을 소리꾼이 따라갈 때 오랜만에 네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보성 소리는 듣다 그렇죠. 보면 네. 네 건 줄 알았지 이런 게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그 진양에서 장단을 갖고 놀거나 달아가는 네. 게 다른 바디에 비해서
2: 네네.
0: 다른 재에 비해서 뭔가 훨씬 더 좀 특출나게 가락을 엎붙임하는 것도 많고
2: 네네네.
0: 와 이건 무슨 가락이야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이렇게 가락을 우겨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2: 네네네.
0: 그런 느낌도 있는데
2: 네.
0: 실제로 배울 때도 힘드실 것 같아요.
2: 이게 정말 그 일반 진양조 장단하고
0: 네.
2: 이제 이게 저희는 잦은 진양이라고 불리는데 약간 세마치도 아니고
0: 세마치는 이제 아주 아니고. 빠른 진양 네. 상태를 네. 이야기하는 건데
2: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끝날 듯한데 안 끝나고 이제 북이 푸는데 소리는 또 계속 달고 가고
0: 예.
2: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레슨 받을 때도 물론 받기가 힘들지만
0: 예.
2: 고수랑 호흡을 맞출 때 이 소리는 정말 고수가 달달달달 외우고
0: 그렇죠,
2: 있어야
0: 그렇죠.
2: 예. 예, 북을 잘 칠 수 있는 소리이기 예. 때문에
0: 사실은 음악적으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될 때
2: 네.
0: 이제 덩덩덩덩하고 푸는데
2: 네네네 네, 네.
0: 끝났군 이러고 풀었는데 갑자기 덩덩 커선 어쩌고 이러고
2: 그렇죠,
0: 다시
2: 그렇죠,
0: 붙이고
2: 그렇죠.
0: 예. 예.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2: 맞습니다.
0: 이제 무색해지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묘미인 대목입니다.
2: 네.
0: 예.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2: 네, 네.
0: 역시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조상현 명창의 소리가 단연 으뜸이라
2: 그렇죠.
0: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0: 그런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 춘향이 여러 기생들 춘향 모모도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춘향만 옥중에 홀로 앉아 장탄으로 울음어르는 니 옥방이 험탄마를 말로 만들었더니 험옥고 무서워라 비단보려

남금집 어디 두고 집토매 아 웬일인고 전개와 삼개와 사람 나고 사람 삼겨 글자 낼지 어정자 이별별자 어째고요 내셨던고 이두 글자라던 사람 날과 백년 원수로 오네 불며 불며 어련히 잠이더니 잠주가 호적되고 호접이 잠주되어 변변히 날아가니 반반혈루 중임소가 두견이 우락가락

제자로 새기어왔으되 만고 열려 황능묘라. 끊을 이 몸이 황홀하야 문 열고 들어가니 어떠한 두 여동이 문 열고 나오더니 춘향전 예허여 여째하오되 낙랑께서 부르시니 나를 따라가사니라. 춘향이 여째하오되 지명도 모르는디 어떠한 낙랑께서 나를 알고 부르리까. 여동이 대답을 얻되 가서 보면 할 것이니 나흐뒤를 따로. 여동 뒤를 따로 내 연을 들어가니 우화군창 높은 예배 백의분 두보이니 문 열고 급히 나와 춘향 손길을 잡고 네 비로 여제하구나. 고금사적 통달어요 논여순처 아황여용 우리 형제인 안주를 너도 응당하리로다. 이제번 황능묘요 저 숲은 판교이기요 저 강은 소상강이라. 견만고 효부열려 우리 형제 따라와서 동서무원 안인거동 이모다 세상 효부열려로구나. 나도 연행이 창의기로 인간 부귀 시키노아.

청운아. 오늘 너를 청하기에는 연약한더 몸이 흉장을 활마여 흉상

자 불란서니 이것을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술석잔 과실안주 예동시켜 주시거늘 도대하간지어 먹었노. 낭낭이 또다시 분부하시되 너희놈아 기다리오. 시가 있기 늦었으니 어서 급히 나가보아라. 춘향이 사배하지 그러고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릉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두부의 내식고 황능묘가 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렸마는 내가 이것이 웬일이란 말이야.

0: 내려오라.
1: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들었습니다. 약간 그 우리 전통 스포츠로 네. 얘기하면 두 분은 약간 장르가 씨름 쪽인 것 같아요.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네네, 서로 네네. 힘을 막 맞겨르는 그렇죠, 고수와 그렇죠. 소리꾼이 힘을 맞겨르는 조상현 명창의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김명환 명인의 그 척 소리가 네. 거의 그 번개의 대추나무 쪼개지는 소리? 네. 쫙 하고 소리가 나요.
2: 근데 이게 방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척이. 그리고 굉장히
1: 저렇게 하면 북이 아프지 않을까? 북이 아파요라고 소리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깔끔하게 소리가 탁 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양 뭐 장단 자체가 길기도 네. 합니다만 네. 이 진양으로 쭉 끌고 가는 노래들이 왠지 네. 그 그냥 박자가 만약에 중물이랑 똑같아서 치더라도 진양으로 된 노래는 왠지 이름 때문일까 좀 더 힘든 느낌이 좀 드는데
2: 맞아.
1: 노래할 때 어떠세요?
2: 네. 솔직히 진양은 솔직히 소리할 때 다 빼버리고 싶어요.
1: 그만큼 안 하고 싶다.
2: 이렇게 막 좀 슬픈 대목은 더 힘들게 불러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소리 짜임새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진양에서 또 우조에서는 다 들어서 해야 되니까 소리.
1: 네 맞아요.
2: 그래서 쭉 밀고 나가면 공력이 또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1: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니 진양은 그거 다섯 방 여섯 방인가요? 거기 한 번씩 쉬던데요. 아. 속 모르면 말을 마라.
2: 속 모르면 말. 그렇습니다.
1: 이번에는 어떤 분의 옥중가 들어볼까요?
2: 예, 이번에는 성창순 명창의 옥중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제가 보성소리 여창의 그 제격이신 분을 딱 항상 꼽는 분이 성창순 명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창 특유의 계면 성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창순 명창도 이 성음 노름과 장단 노름이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조상현 명창과 다르게 가져가시는지 그거를 좀 중점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함께 듣겠습니다.
3: 옥방이에요. 한 단말은 말을 엄마

며 은왕금 진 내두고 침터미가 웬일인고 전지

글자 뗄지 뜻정자 이별 별자 누가 내었던 거 이 두 글자 내은 사람 나루가 백년 원수로다 이렇다 자탄하며 허련히 잠이 들어 빈모사 뭔가네 장주가 허접되고 허접이 장주되야 변변히 따라가니 번반술도 중림소고 도견이 락가라 귀신옷 자리 뭔디 적정한 높은 지푸른지 보이는데 방금 대자로 새겼으되 방구 열려

여짜오네. 낭낭께서 부르시니 저를 따라 가사이다. 주냐잉이 대답하되 미천한 사람으로 우연적이와 지명도 모르나니 어떠한 낭낭께서 나를 알고 부르리까. 여동 뒤를 따라 대전을 들어갔니 무아

녀순척 왕녀형 우리 형제인 안주를 은어능 당할리로다. 이제번 강릉도요 저속 본 반주이기요 저물은 소상하여라. 동산부 안진 부인은 이 모두 효부 연료로구나. 나도 저리 일창하기로 인간 복의 새끼 노예 이리 사려.

없구나. 나를 들어를 부르기나 흉장을 과인 마저 흉사가 가령키로 구한차 불르느라. 다리 없으리라. 당당히 또다시 본부하시되 또 기다려 시간이 늦어가니 어서 급히 나가보라.

아니 황등 유런 칸 보덕 꽃바울로 누웠구나. 이럴 줄을 알았으면 두부인 묘시오 황등유라 지킬 것을 이지

0: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일단은 애원성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애원하는 듯한 네, 성음 네, 낼 네. 때는 탁월한
1: 맞아요.
0: 그 어떤 네. 장면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소리 좋다 좋다 하는 게 네. 항우 장사한테 힘세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건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성창순 명창의 기본적인 그 목소리.
1: 네네네.
0: 저희가 먼저 뭐 수리성, 뭐 철성, 천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성창순 명창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 두께를 얇게 썼다가 두껍게 썼다가 이렇게 표현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목소리인데
1: 불리하죠.
0: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해낼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셨을까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들을 때는.
1: 그러니까 저도 신체적인 조건이 말을 말랐다 보니까 예. 이런 통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보성 소리가 표목으로 삼는 아구성이나 예. 그런 것들을 낼 때 공력을 어떻게 들여야 이렇게 그 소리를 내지 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성창순 선생님도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목이 얇으시고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그 상청도 그렇게 잘 안 나셨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목이 자주 이렇게 쉬시니까
0: 예, 예, 예.
1: 뒤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법을 개발?
0: 예. 찾으신 거죠.
1: 득음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목들을 쓰신 소리와
0: 네.
1: 그렇지 않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좀 달라요. 소리가.
0: 아~
1: 그 전과 후가.
0: 예. 네.
1: 그래서 정말 그 원체 애원성을 가지고 그 타고나신 거는
0: 예.
1: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정말 비할 자가 없으신데
0: 예. 예.
1: 이제 목 쓰시는 게 조금 약하시고 목
0: 예.
1: 자체로 그러셔서 본인만의 공력을 이렇게 새롭게 득음을 하신 거죠.
0: 소리 이렇게 공부할 때는
1: 네.
0: 정말 애정하는 명창 중에 한 분. 박자가 너무 정확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 예.
0: 세감에서 들으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1: 그렇죠,
0: 없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게 참 힘든 건데.
1: 아,
0: 예. 아무튼 성창순 명창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소리 듣다 보면 아 여기서 명창이 공력을 얼마나 들였는가
1: 네, 네.
0: 이런 거를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윤영 씨 원픽 예.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옥중가.
1: 네.
0: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권진 명창의 옥중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1: 이 자료 자체가
0: 예.
1: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들어보신 분들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 거기 그 성과 포털 사이트에
0: 예.
1: 이제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0: 아.
1: 이제 승인을 받은 정권진
0: 네.
1: 음원이거든요.
0: 또 윤영 씨 덕분에 저희가 귀한 네. 음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다르게 그 그려 가시나요?
1: 그러니까 일단은 남창이죠. 제가 항시 말씀드렸다시피
0: 예.
1: 남창 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춘향의 감정을 배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0: 예.
1: 그래서 그 호흡 그 깊이감이 그 깊은 호흡이랑 이제 기운을 이제 위아래

0: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리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정곤진 명창의 소리는 장단감이라 그럴까요? 이게 장단감이 여느 명창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쭉 뻗어가는 느낌,
1: 예.
0: 약간 이어지는 계속 느낌의 소리가 장단감이. 그래서 조금 가져가는 길도 많이 다르게 하시고.
1: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곤진 명창 소리 들으면서 네. 다른 소리 들으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보통 다섯, 여섯 이 자리를 마침표처럼 찍을 때가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정곤진 명창 건 들으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이게 호흡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는 네, 듯한 느낌. 네. 네. 북치기는 더욱 힘든.
0: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죠.
1: 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또 여기서 듣는 이 소리와
0: 네.
1: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하셨을 테고
0: 그렇죠.
1: 다른 네. 곳에서는 또 다르게 하셨을
0: 맞습니다.
1: 테고
0: 예.
1: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또 오늘 저희가 귀한 곡을 한 곡을 듣는 건데요.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2: 희생 암동하여 춘향 못 돌아오고 춘향이는 옥방에서 춘하 주동사 시절을 생부르사로 기내는 뒤 이것이 옥중가였다. 옥바이음 단말을 말로만 들었더니 없고 무서워라. 비단보려 어디 두고 헌공석이 웬일이며 난금 침범대로 집돌매가 웬일인고 천지삼교 사람 낳고 사람 삼교 글자를 읽죠 득정자

오구나. 허니 재미드니 장주와 허재대왕 허재인의 장주되야 한편이 날아가니 반반 혈루 중인소 연이 오랑 까랑 귀신은 철림하고 첫째와 보이란디 황금 대자로 살기였으되 망고 열려 황

0: 아이씨, 아이씨.
1: 그곳을 청년 들어가니 노기분 두여동이 문 열고 급히 나와 춘향전 예하여 여짜오되 악랑께서 부르시니 저를 따라 가사이다. 춘향이 대답어되 미천한 사람으로 우여지고 나서 치명도 모르는지 어떤 신낭낭께서 나를 알고 부릴까 가보시면 알 것이니 어서 급히 가사이다. 대녀로 들어가니 우와 문창백 부르되고 대기분 두부이니 문열로 반겨라 춘향 손길을 덥석 잡더니 너 비록 여자알망정 고금사정 통달하야 요녀순척 아왕 여정

우리 형제 있는 줄로 능나이로다. 이 집은 황릉묘요. 저속 불반유이요. 저 강은 소산이 아니라 동서무 안진도인은 저모다. 세상 효부 열려로거나 썸마도 어려니 장하이로 인간 부기시킨 후 이리다려 올까 하여 사편으니 묘하러 앉을 자리로 보나 너로나 우리는 무죄간 흉작을 과의하여 흉사가 가련기로 구한자 불렀나. 이걸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다직 없으리라. 술 한잔 과실 안주에도 이렇게 유식을 한 술 한잔 먹은 후 낙랑이 또다시 분부하시 돼 안도 모이 기다려 시각이 늦어가니 어서 굽히 나가봐. 주야이 사대 하직하고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릉묘를 가고도 보고 얼굴도 누웠구나. 이지 될 줄 알았으면 두부진 묘시고 황릉묘를 알지 길거든 이 현지

0: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환 명고가 앞선 두 분과 함께 세 부분의 북장난을 다 잡으셨는데 제일 신나 보이시는 그 추임새 들으면 약간 그렇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마지막 장단이 옥중가를 하는데 얼쏘 이렇게 끝내는 얼마나
0: 너무 신나요. 이 얘기인 건데 잘 그 속도를 체감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처음 시작했을 때의 속도와 끝났을 때의 속도가 차이가 꽤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만큼 소리를 계속 박진감 있게 들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대목을 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으니까 이 명창들의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확인할 수
1: 그렇죠.
0: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노래 멋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영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곡으로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원완철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영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이때는 춥은 날이 따뜻하니까 몸이 풀려 알아서 병정할 때였어.
1: 노군해.
0: 노군할 때야. 춘삼은 후시절이라 처음에 군생지물이 가위위 자락하야 너구리 너 손잡고 두껍이 순산하고
1: 그렇지.
0: 이럴 때세기려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우마 추위게 할 때인데 이때는 얼굴 나가는 거니 막재꿀으로 넘어 왼손으로 둘째꿀 로그당꿀이라고 했지.
1: 할미당꿀.
0: 나가는데 그날 일진이 생기 복대길이라 우땅에 굳이 8패 아랫땅에 갱이 7패 어떻게 쾅쾅 쿵 야단인지 정다운 사람 맞네. 귓속으로는 한마디 못하고 생겼네.
1: 그렇지.
0: 그런데 무당이 세면서 다 모았던 게 있다. 양반의 노소는 남소복 편색 다른 심으로 노둘지 부파발지 또 각심절지 모두 나와 야단인데 겨울선은 무당이 서서 구스르고 무대에 앉아 장굴 치지만은 이거는 저 장단길 정원에 가면은 어린 시골을 물러드니 박수무당 하래라고 있네. 요새 말로 하이카라상이지. 상투는 비양밥 오전을 지먹고 똥 노는 것 같지. 얼굴이 무각각했는데 까색지 휘기려. 자지꼴뛰기 진장발라 고 논듯하고 비추해진가다 사마유실 해놓듯하지. 갓돈에는 어쩌가 큰지 갓값보다 실값이 더 많지. 그대로 앉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만화 잘한다고 야단났네 이래. 떵떵 쿵다락쿵 떵떵 쿵다락쿵 떵떵 쿵다락 이러다가 한번 돌려둔 거야. 떵기 떵기 떵다락 쿵. 한참 이럴 때쎄 이래. 이런데 뭐라는 거니 장부 타령을 갔다.
1: 그렇지.
0: 아하 장부 만신봉주 아하 끌기 아 이러갔다. 이러는데 요새 인사 한번 하던 게 있다.
1: 그렇지.

0: 아버지가 구토는 줄 알겠다. 해 그러되 염불에는 마음이고 제빵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자 해영은 한장 도망가는데 그날 12시 안에 쥐 맞춰버리고 들고 살아났던 게 했다. 장대장 마누라하고 장님하고 이름 다 이르지 마라 다래이고 했던 거야.
1: 그렇지.
0: 장님은 뚝땡이라 콱콱 죄질르지. 나는 일러 한번 이랬겠다.

0: 한번 뭐 그런 지금 불황당지라가 이런 말이지. 실탄 실탄 나노는 시료 나노는 시료. 어? 어따 이게 스님의 그만이지.
1: 그렇지.
0: 참을면은 동설용 고개나 보도 고개가 유사야구 흔재를 넘는데 오고 가는 행인을 붙잡아 옷매기고 눈을 뱉으시려 시려 나는 은도 싫고 금도 싫고 지장도 싫고 갈치도 싫어 나노는 싫다 나노는 싫어 정대장 뿡거는 이루겠다 정말 그랬으리겠나 아랑은 약힌 제기로 발라맞히지 사장네 아주머니 소가리 하사라 이때는 넌 이때냐 구시월 주전이라 방망고꼭이란 풍이요 울미 태국가 피었을 때 우리 대께 감히 위방을 갚으면 우리 집이 공간이라 집도 없고는 침방 안에 적자병풍을 눌러치고 원앙금침

0: 그랬는데 남녀노유의 동서양 각국을 물러놓고 웃음으로 웃자 하면은
1: 그렇지.
0: 본문에 조선의 하자줄로 모두 번역을 하면 되던겠다. 하하흐흐히히 이렇게 웃고 장님은 빚이 싸러 천천히 나오지. 이러되게 우는데 이건 장님이 신세 타령이 됐지. 배에다 힘으로 우는 건 살찐 사람이 우는 거야. 이건 네가
1: 그렇지.
0: 이렇게 웃음까지 나오지. 장님이 신세 타는 거지. 이내 신세는 노여요 맹관이도 였으니만은 아니겠다 하고 돌아가던 게 했다.
2: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의 소리와 장단으로 장대장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건립 굿 들어볼 텐데요. 신성남의 소리, 김석출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동렬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살두살 세월이 여러 하야 15세를 땅도 했냐 15세를 땅도 하냐 얼굴은 일등 국색이라 전하 일세 망구절세 삼가 행시리며 오늘날에 이내 예절이

금중에 뭐라 하니라. 이때에 그때부터 온갖 말을 신이 와이허 아는 소리 하는구나. 아는 소리를 할 적에는 그 주세는 난

멀리 전파되기 전에 엄중하게로 하울식에서 궁기서 죽이는데 그 중세는 그 딸이가

며느리 자보에 조카가 탄생하네. 그분 또 딸이라 그리시니 가수 그질로 김영색 때 며느리 보세요. 일키러 알아댄다. 내 그게는 시남쩌이다. 내 그게는 애탄살이야. 아픈 데도 없지만 시들

가는데 내 뒤는 옷이 맑아대야 이 판사댁에 큰 황소가 넘어가리라. 이리 말한 뒤에는 그 시간에 그대로 신님이 된 뒤야 그 두 밑에는 아이를 일가 부린 집이 있어가지고 애통

뒷도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단지 속에 아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로 말을 하고 아이를 찾아내고

가수 목숨이라도 살아랑 하고 이렇게 도지를 쓴 허영 서울로 지지 달라서 거기가 점을 하는데 점상을 놓고 모든 말하는 대로 다 이리 마치고 말하는 대로 엄마 얼마나 영했던지 등놈에 시집을 가서 그때는가 만만세라고.

삼시는 싹싹 볶아 헤쳐놓고 오늘날에 딸의 삼시는 곱게 따듬어 까불어서 헤치고 이랬다가 보인께래 그 천지 운길에서

입살 긋지만은 땅고 걸리불 다니는데 걸리불 당기는 것이 재미는 할머니 욕심이 많아요. 주는 대로 받지 않고 자꾸 더 달라 하니

할머니 동네 동네 우벨씨 차벨씨나 그리네 벨씨 벨씨를 받아잡고 악성 육성 바지자 손들 만당굴에 최당굴에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건립굿 보내드렸습니다. 신성남의 소리, 김석출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동렬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난봉가 연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사설 난봉가까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사설 난봉가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은 다른 이름으로 만년장환지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년, 즉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즐거움을 주는 노래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이 가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런 작품을 노래하는데요. 가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주와 간주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를 대여음, 간주는 중여음이라고 부르고요. 전주와 간주가 있으니 반주 음악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국악기들이 거의 편성됩니다.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장고 등으로 반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곡은 단순히 노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고루 갖춰진 관현악기의 음색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합쳐진, 한마디로 격식을 갖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곡은 그 내용에 따라 주제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창 가곡 반우 반개 환괴락, 사랑을 찬찬 만나볼 텐데요. 여기서 찬찬은 칭칭이라는 뜻이고요. 가사를 풀어서 소개해드리면, 사랑을 칭칭 억동혀, 그러니까 얼거 동여 메고 뒤에 짊어지고 높은 산의 험한 고개를 허위적 허위적 넘어가니, 내 마음을 모르는 번님네는 그만하고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눌려서 죽을 망정 나는 아니 바리고 갈까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창가곡 반우 반개 환괴락, 사랑을 찬찬,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여창 가곡 반우 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들어볼 텐데요. 노래가 좋다 해서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이 산조 유파입니다만 유대봉 명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즉흥 산조와 기둥 산조, 그러니까 즉흥이 아니라 가락을 촘촘하게 잘 엮어서 짜서 연주하는 산조. 두 가지 버전.

양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명인의 즉흥성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기둥산조가 반대로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유대복 명인의 제자이자 또 가야금의 명인이시죠. 백인영 명인의 가야금 그리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백인영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자진모리 휘모리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나나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차영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양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이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한음 천천히 이어지는 소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시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에서는요, 정악합주곡 경풍년을 시작으로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사 죽지사, 그리고 궁중무용 춘행정까지 이어지며 선비문화의 풍류와 정서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또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마지막 남녀창가곡 태평가까지 더해져 조화롭고 품격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의 해설도 함께 마련돼 정가가 조금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여름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호흡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가의 밤 6월 2일 화요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거문고 협주곡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추상과 벌시스, 가야금 협주곡 달꽃,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삼중 협주곡 무산양과 타악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국악 스타들의 가능성과 개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예인의 밤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래의 국악 스타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직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네마 굿이란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록 영상과 실제 무대가 함께 호흡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따라가며 세대를 이어온 기억들이 장단과 몸짓, 영상 속 풍경으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 기악 독주곡의 꽃이라 불리는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도록 구성됩니다. 짧게는 1,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연주가 이어질 동안 마치 가속도가 붙듯 점차 빨라진 음악은 휘몰아치는 장단 위에 무아지경의 흥을 분출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그대로 휘몰아쳐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가선 다시 호흡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흔히 푸는 가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연주자들은 정말 모든 시름을 풀어내듯 깊은 녹음을 길게 뻗어내고 이내 홀가분한 종지음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데요. 연휴의 시간도 마치 짧은 산조처럼 가속도가 붙어 휘몰아치듯 지나가지만 마무리만큼은 느긋하게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홀가분하게 종지음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김보미의 해금 연주로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 중몰이 들으면서 5월 25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라 한 주를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연휴를 끝맺는 느낌이 더 강하게 와닿는 날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전통음악들이 긴 호흡으로 펼쳐진 음악들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산조 한바탕뿐만 아니라 가곡 한바탕도 마지막은 느린 태평가로 끝을 맺거든요. 이건 마치 국민체조의 마지막 동작이 숨 고르기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음악에서 빠져나와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의 역할을 산조의 푸는 가락이나 가곡의 태평가가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연휴의 환상에서 빠져나와 내일이면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만나에서 함께하는 음악들이 연휴 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시름도 풀 수 있는 푸는 가락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태평가.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미리 공지 드렸듯이 이번 주는요,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부 코너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떠먹여드리는 퀴즈는 목요일 일부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코너에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음악 듣고 와서 평소보다 사흘 먼저 찾아온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정호승의 시, 김현성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풍경 달다.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여보세요? 오빠. 아유, 하루 종일 바빴나 봐. 내가 먼저 건 부재중 전화에 반나절은 지나서 회신한 오빠의 전화. 친오빠지만 평소에 오빠라고 다정히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괜히 어색하다. 아마 그도 마찬가지인지 다정한 인사 따위 건너뛰고 다짜고짜 뭔 일인데? 라고 묻는다. 아니 그냥 아까 엄마가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1: 본가에 갔어?
0: 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지금은 우리 집으로 왔지. 오빠네는 어버이날 다녀갔다며? 아, 우리는 너무 멀어서 연휴 아니면 힘드니까. 결혼 후 친정집과 먼 지역에 살게 되면서 친정 부모님을 뵙는 것도 쉽지 않아졌지만 오빠랑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나마 명절에 잠깐이라도 보게 되면 다행인데 오빠도 나도 우리 공통의 부모님 외에 각자의 처가와 시댁에도 다녀와야 하니 일정이 엇갈리면 못 만날 수도 있게 된 거다.
1: 은우 많이 컸지?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셨겠네.
0: 그럼 우리 은우는 폭풍 성장했지. 민성이도 몰라보게 컸다고 엄마가 그러시던데? 안 그래도 우리 은우가 민성이 형아 보고 싶다고 어우 난리야.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는 오빠랑 약속 잡고 날 맞춰서 오래. 참, 근데 엄마가 오빠 배가 엄청 나왔다고 걱정하시던데? 건강에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지?
1: 아유 그냥 술 빼지 뭐.
0: 아, 술 좀 줄이고 다이어트 좀 해. 아니, 새언니가 배 나왔다고 구박 안 해? 이제는 건강 생각해서라도 운동해야 돼. 현실 남매의 대화가 대부분 그렇듯 우리도 서로에게 보고 싶다거나 걱정된다거나 그런 낯간지러운 말들은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내세워 은근슬쩍 그리움을 전하고 엄마의 걱정을 빌려와 내 걱정을 살짝 얹을 뿐이다. 사실 어릴 땐 워낙 자주 싸우며 자라서 늘 서로에게 공격적인 언행이 몸에 배어 있었던 우리 남매. 하지만 우리끼린 서로를 공격할 수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내 혈육을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 혹 우리 중 누구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땐 다른 한 명이 돌멩이 주워들고 달려가 응징하는 전사가 되곤 했었다. 그랬던 꼬마 전사들이 어느새 나이를 먹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그저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사느라 하루하루 고단할 수밖에 없을 서로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안쓰럽고 애틋하고 그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랜 세월 몸에 밴 공격적인 언행을 한순간에 다정하게 바꾸자니 그건 또 손발이 오그라들어 못하겠는 것이다.

야, 우리 민성이도 은우 보고 싶다는데 애들 너무 커서 서로 못 알아보기 전에 한번 만나게 해주자고. 만남의 명분으로 아이들을 내세우는 걸 보니 그 역시 오그라드는 손발에 붙들 무언가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인가 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우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빴는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인 우리 각자의 아이들은 무슨 견우와 직녀 마냥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한다. 매일매일 싸우고 삐지고 투닥투닥 할 수 있는 존재와 그 시간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도 보다 다정한 남매 사이일 수 있었을까?

박태준 작곡, 한재현의 피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오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남매의 모습이 그려졌네요. 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아마 이번 연휴 중에도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상하게 애정 표현이 쉽진 않지만요. 서로의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지는 가정의 달, 여러분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 듣고 올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희망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뮤이스트의 연주로 탱고 산조 함께합니다.

0: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이들인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빈번하게 찾아온 올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9일로 1970년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도 4일에서 14일로 급증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 역시 10회에서 31회로 약 3배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올여름부터 기상청의 특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체계 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는데요. 폭염중대경보는 2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2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됩니다. 열대야 특보 기준도 새로 마련되는데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됩니다. 다만 지형적 영향과 도시 효과 등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도서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밖에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되는데요. 확 달라진 주요 방재기상 대책과 함께 올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월요일은 월드뉴스 함께합니다.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로 올림,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놀플라워의 연주와 노래로 미량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한용운의 시,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사랑을 사랑하여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1992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열렸고요. 2001년부터는 한국학 프로그램이 시작돼 현재 해당 학문 교수만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고전문학부터 대중문화, 사회학, 사학까지 다양한 한국 관련 강의를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요. 국내 한 언론사 기자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스탠퍼드대에서 한국학 강의를 들은 4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중학생 때 BTS를 좋아하게 됐고 이후 한국에 대한 넓은 관심이 생겨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게 됐다는 에밀리 슈업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문신 문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인 테일러 엘리자베스 해밀턴 헨킨스는 중학생 때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고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글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본 전공인 데이터 사이언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택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수강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K-POP 때문에 중학생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데니스 로빈슨도 한국 문화와 언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스탠퍼드대에 와서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댄스 동아리를 통해 K-POP 댄스도 소화하고 있다며 언젠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서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더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수학과 한국학을 대학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배우고 있는 타일러 킨 호는 원래 K-POP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며 입학 후에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아예 K-POP 팬덤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모두 제각기 장래 희망은 다르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BTS의 노래로 아리랑 연곡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K-콘텐츠의 인기가 대단하죠? 저도 사실 이렇게 해외 공연을 다니다 보면요. K-POP 팬이라고 하면서 K-POP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절로 잠비나이까지 듣게 됐다면서 공연을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문화. 그런 의미에서 이 곡 들으면서 5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게요. 박주원의 기타 그리고 유태평양의 피처링으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분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산사를 가보면요, 기와불사라고 돈을 내고 기와장에 자신의 소원을 써넣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얼마 전에 그걸 구경하고 오셨대요. 다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들 속에서 단 한 줄로 참회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걸 보셨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가 저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에 소원으로 참회를 적어 넣었을까 싶었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부처의 뜻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 떠오르는 연등처럼 여러분 마음을 밝히고 싶은 여기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고옥주가 쓴 시에 김성희가 곡을 붙인 풍등 하나, 바리톤 김관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대체 공휴일로 지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비로운 등불 하나 잘 밝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전국 4차례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와 다양한 세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그 가운데 관등놀이 또는 등불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록달록 색색의 연등에 불을 밝혀 달아매는 건데요. 지혜를 밝힌다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죠.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다며 쓸데없는 욕심과 생각을 버리자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이기적으로 타인을 미워하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등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임원식 씨, 김진우 작곡, 화등,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노유섭 씨, 윤대근 작곡, 연등 아래 어머니,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이 부른 화등,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연등 아래 어머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영도 시 구름에서 뽑았습니다. 정령 윤에 있어 받아야 할 몸이라면 아예 목숨일랑 허공에 아사지고 하늘이 연기로 올라 구름이나 되려오.

이영도 씨 강경화 작곡 구름 소프라노 박현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나태주 씨 손이룬 작곡 소망 베이스 한혜열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양주동 씨 박태준 작곡 산길 메조소프라노 김혜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베이스 한혜열이 부른 소망, 메조소프라노 김혜경이 부른 산길 두 곡 들으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단 바른 마음가짐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믿고 올곧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성씨 서를 뜻합니다. 한 명은 가야금의 산조 명인인 서공철, 또 한 명은 대금산조와 여러 민속악가락의 명인인 서용석입니다. 성은 같지만 악기는 다르고 시대와 계보도 다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산조라는 음악 안에서 자신만의 성음과 가락을 남긴 명인입니다. 이번 공연은 세 명의 젊은 예인들이 함께

봄나라 국악 경연대회, 동아 국악 콩쿠르 등에서 여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장구 연주를 맡은 방지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입니다. 2024년에 KBS 국악대상 연희상을 수상했고요. 또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론티어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젊은 예인이 한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들어보실 곡은 김용건이 연주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서공철 명인은 1911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생전에 가야금을 비롯하여 철금, 아쟁, 양금 또 가야금 병창에 능한 예인이었습니다. 현재 많이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들은 대부분 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 계열에 속하는 것에 반하여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한숙구 계열에 속합니다. 산조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즉흥적인 느낌이 강하고 또 호방하고 남성적인 힘있는 연주로 선보이는 산조이기도 한데요. 특히 휘모리 가락에서는 산조 초기의 특성 중에 하나인 즉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산조로 연주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강정숙 명인을 통해서 전승되었고요. 특히 엄모리 장단의 추가와 또 휘모리 뒷부분은 강정숙의 던음으로도 잘 전수돼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연주는 방송 시간에 맞춰 일부 악장이 정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스름과 진양조를 생략하고 중모리부터 들을 텐데요. 전바탕을 듣는다는 마음보다는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의 핵심적인 성음과 또 장단의 흐름을 압축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건의 가야금 연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방지원이 함께합니다.

김용건이 연주한 서공철요 가야금산조 들었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방지원이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 연주로 들려준 김용건은 서공철요 가야금산조와 함께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디지털 싱글로 서공철요 가야금산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서울 도나무고악단에서 서공철요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인이 남긴 산조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젊은 예술가들이 오른 공연, 그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대금 연주자 차루빈입니다.

이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는데요. 1940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고인이 된 서용석은 산조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금을 비롯하여 아쟁, 필이, 해금산조, 즉 여러 작품들을 남긴 명인입니다. 한주환에게 대금산조를 배우기 시작하여 본인의 음악적 역량을 더하여 1969년에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완성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의 기원이자 원형이 되는 판소리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산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조의 밝고 씩씩한 정서와 개면조의 비감이 교차하는 대비의 미학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루빈의 대금연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연주에는 방지원이 함께합니다.

차루빈의 대금 연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회에는 방지원이 함께했습니다. 차루빈 연주자는 2023년에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차루빈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2025년 KBS 국악 대경연에서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즉 명인이 남긴 산조와 함께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있는 젊은 예인의 젊은 날의 초상을 이 산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FM국악당 오늘은 지난 4월 23일 서울 도남구악당에 오른 서해산조 서공철과 서용석 공연실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연주자가 가야금과 대금으로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용석과 강정숙이 함께 구성한 가야금 대금 산조 병주가

이날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서영석 명인과 강정숙 명인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함께 활동한 콤비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두 명인 모두 같은 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둘이 연주한 대금과 가야금 산조의 합주 음원이 나와 있는데요. 1986년에 지구레코드사에서 녹음되어서 LP로 나온 음원이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동살풀이, 휘모리로 흐르는데요. 이러한 음원 덕분에 차루빈과 김용건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가 이날 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건의 가야금, 차루빈의 대금, 방지원의 장구 연주가 함께하는 서용석과 강정숙이 함께 구성한 가야금, 대금, 산조, 병주입니다.

서용석과 강정숙 명인이 함께 구성한 가야금 대금 산조병주 들어봤고요. 김용건의 가야금, 차루빈의 대금, 방지원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앞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그리고 서용석류 대금 산조, 또 마지막에 함께한 산조병주, 이를 통해서 과거의 명인을 기림과 동시에 그 가락들이 지금도 젊은 예인들을 통해서 새 숨을 얻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도남국악당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오른 서해 산조, 서공철과 서용석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두 서명인들의 음악이 젊은 예인들에 의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더 잘 다듬어지고 보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FM구악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에 할 일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기 위해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야만 하겠죠. 표정을 살피는 동안 두 눈이 서로 마주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김진희회 여러분의 연주로 너에게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에 할 일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이번 여름에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말하는 시였죠. 다른 사람의 그늘을 읽는다는 건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독을 알아차린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

여름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여름은 보다 다정하고 풍성한 여름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류시와 시인의 시 여섯 줄의 시를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여섯 줄의 시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

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독일 재즈밴드 살타첼로가 해석한 우리 민요 옹에야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살타첼로의 옹해야, 그리고 최장규의 여러분의 소리로 고향 들소리 노릇다령 만나보셨어요. 네, 그럼 이젠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아주 귀엽고도 엉뚱한 표정 속에 슬프고도 진지한 이야기를 숨겨두는 이원아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등단한 시인은 등단작인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로 등단부터 바로 주목을 받았던 시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면서도 또 귀여운 말하기를 보여주어서 평단은 물론이고 독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2020년에 첫 시집이 출간되었으니 요즘의 분위기에 비하면 다소 늦은 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 자신이 절치부심하여 원고를 한번 갈아엎고서 다시 준비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출간된 시집의 주제는 매우 흥미롭게도 분단입니다. 젊은 시인이 다룬다고 생각하기엔 다소 낯선 주제이기도 한데요.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음악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그림이 제주의 역사와 풍경을 음악으로 담은 어쿠스틱 아일랜드 음반 중에 한 곡 준비했습니다. 그림의 오름의 시간 전해드릴게요.

그림의 오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친소 시간, 오늘은 이원화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엉뚱한 매력을 가진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새시집의 주제는 또한 아주 흥미롭게도

20년을 지켜온 이름이 3초 만에 사라지다니.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데 맞나요? 여긴 장미도 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푸드덕거리는 날개는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책을 펼치면 작은 돌들만 굴러다니는 곳입니다. 이름을 되찾는 날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원하 시인의 수초가 통뼈를 두드리는데 와닿는 게 있을까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고향을 떠올리게 된 것이 이번 시집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집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의 기억과 그 어려움을 옮겨 적으며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아픔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의 말을 대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대신 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깊게 위로받을 수도 있지요. 너무 오래된 상처라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시는 그 상처를 다시 일깨우며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단현실이라는 녹록지 않은 주제를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시인의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김용호의 노래로 임진강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안수련의 여러분의 연주로 그리움은 하늘에 번지고 전해드릴게요.

안수련회 여러분의 연주로 그리움은 하늘에 번지고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제4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 생각을 끄고 생각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축제는 홍보 영상이 재밌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손에 스위치를 들고 탁자 앞에 앉아서 생각을 켜고 끄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 마음속에 스위치를 만들고 꺼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 환경이 숲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남자는 고요함을 느꼈다면 다시 라고 말하면서 스위치를 켜고 끄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이나 숲속에 앉아서 쉬는 모습이 차례대로 등장하죠. 그런데 또 장면이 바뀌면서 누군가 남자에게 물어요. 지금 무슨 생각 하냐고요. 그러자 남자는 무등생각이라고 대답합니다. 무등산 인문축제는 스위치를 켜고 끄듯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무등이란 말에 담긴 평등의 정신 위에 시민 누구나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짓고 사유하면서 시대의 가치로 넓혀가는 생각의 순환이 능동적으로 펼쳐지는 인문축제라고 합니다. 행사장은 광주광역시 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지구일원에 마련되는데요. 생각을 끄는 편백숲과 생각을 켜는 광장 같은 곳에서 청소년 시 백일장, 인문사유정원 오방차담, 누워서 듣는 시 낭독회 눕독 같은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6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만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 인문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주의회 여러분의 연주로 산사의 풍경소리 감상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제4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 생각을 끄고 생각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축제는 크게 네 가지 테마로 나뉩니다. 생각을 켜는 광장, 생각을 끄는 숲, 생각의 통로, 생각의 확장인데요. 여기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황혜정의 여러분의 연주로 숲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황혜정의 여러분이 함께한 숲으로 먼저 전해드렸고요. 방금 감상하신 음악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상령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초여름입니다. 진짜 어딜 가도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런 싱그러움 속에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박민희의 노래로 청산도 절로절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0: 휴일이 끝나가는 이맘때,
1: 아, 내가 오늘 잘 쉰 거 맞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쉬는 것마저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알차게 쉬었는지 후회 없이 쉬었는지 괜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0: 잘 쉬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긴장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잘 쉬는 걸 텐데, 아, 이걸로 된 건가? 내가 좀 더 잘 놀 수는 없었나? 조급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디 이 밤 잘 쉬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느슨한 밤이길.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완선 씨의 기분 좋은 날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어제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란 게 워낙에 소중하다 보니까 좀 잘 보내고 싶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분주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더 잘 놀았나, 잘 쉬었나, 뭐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긴장 풀고 아무것도 안 하기, 예, 진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 이게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휴일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일한 분들 역시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날보다 특히 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모두 여유와 느긋함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세준이 불러드립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음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 월간 그 남자 있는 날이죠. 오늘은 예, 이음밤의 귀염둥이 박시환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박시환 씨의 라이브 선물 기대해 주십시오. 2부 K 클래식 한장 통해서 오늘도 멋진 국악 한곡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안내 좀 해드리고요. 시환 씨 모실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 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휴일이 끝나가는 이 아쉬움,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도 남을 목소리, 가수 박시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시환 반갑습니다.
0: 뭐라고요?
1: 박시환입니다.
0: 가식부 진행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뮤지컬 출연 소식이 또 들려요?
1: 아, 네. 이번에 그 대구에서 딤프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데,
0: 네.
1: 그 초청작으로 유엔이라고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2년 전인가.
0: 네. 네.
1: 이번에 재연을 한번 하게 돼서 6월 20일 날, 21일 날 이렇게 딱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0: 하, 진짜 열심히 한다.
1: 혼자 4회.
0: 원케로 가는 거네요.
1: 네, 원케로 이틀 동안 4회 하게 됐습니다.
0: 조금 빠듯하네요, 일정이. 이거는 그래도 출연진이 좀 많이 나오시는 건가요?
1: 2인극입니다.
0: 오 마이 갓. 그 2인극이면 이제 상대 배역이 한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분도 원케세요?
1: 여자 배우분은 하루하루 다른 분.
0: 아, 그러니까 두 분이.
1: 네, 이틀에 걸쳐서 나오시고 저 혼자만.
0: 이틀 4회 공연을 하러 가는데 배우 3명 가는 거네요.
1: 그렇죠.
0: 남는 장사다. 많은 분들이 대구에 가서 공연 보시면 좋겠어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공식 초청작이라고요.
1: 네네. 이 뮤지컬이 예전 2년 전 그 훨씬 전부터
0: 네.
1: 이쪽 대표님이 음악 감독님이세요. 직접 음악을 만드시고.
0: 오.
1: 그래서 공연을 했었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아, 진짜.
1: 네, 너무.
0: 이 대표님은 돈 잘 주시는 대표님인가요?
1: 이번에 좀 가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긴 한데. 모르는 소식들이 자꾸 생겨서.
0: 사고 없이.
1: 네. 네,
0: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You and it. 네. You는 그 여자 배우가 유고.
1: 네.
0: 박주현 씨는 이신가요?
1: 다 여자 배우일 거예요.
0: 네. You와 이시?
1: 네네.
0: 그럼 박주현 씨는 N인가요?
1: 저요?
0: 예.
1: 저는 그 대괄호 유엔이라고 대괄호 닫고거든요. 제가 그 대괄호가 아닐까.
0: 괄호인가요? 대단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다 뭐 그런
0: 네.
1: 느낌.
0: 그래. 이세준의 음악의 존버 월간 그 남자 박시환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다고요?
1: 오늘은 네. 네,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주 그중 한 분에게만 노래를 불러드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이 너무 많거든요.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죠. 예.
1: 네. 오늘은 미리 보내주신 사연들 시간 되는 대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그 중에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라이브로 두 분 불러드릴게요.
0: 그동안 사연을 그렇게 보내도 너처럼 그렇게 소개 안 해주냐 했던 분들
1: 네네.
0: 오늘 혹시 기대해도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예.
1: 네.

0: 오늘 나오나? 이렇게 예. 딱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안 나오면 진짜 상처가 클 수도 있겠다. 자, 어찌됐건 마음 씀씀이가 다정한 박시환 씨와 함께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0: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놀이터님입니다. 퇴사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아우 잘하셨어요.
0: 네, 자진 퇴사는 뭐 축하드립니다. 네, 제 오랜 꿈이 여행 작가거든요. 네.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설렘 99%, 두려움 1%. 우와. 딱 2년만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오. 덕담 한마디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래로 응원해주면 더 좋고요.
1: 아,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네네.
1: 진짜로?
0: 네.
1: 근데 여행 작가가 한 네. 2, 3위권은 되는 것 같아요.
0: 여행 작가가 한 2, 3위.
1: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0: 여행을 하면서 그 그냥 감흥을 예. 사진도 한번 찍고
1: 예예
0: 그쵸 에세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1: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하는 분들이랑 또 맛 네. 칼럼 리스트들
0: 아
1: 여기저기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니시면서 그걸로도 네. 평론하시고 이런 분들
0: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진짜 행복하긴 하겠다 여행 다니면서 일이다
1: 시안 씨는 여행할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숙소보다 주변에 얼마나 맛집이 많은지가 중요합니까?
0: 어 그렇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 한 몇 가지는 좀 찾아서 가는 편이고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걸어가다가 여기 괜찮을 보이는데 이런 데를 좀 아, 찾아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1: 그러면 여행에 이제 다녀와서 이제 네. 만족도를 스스로 가늠해 볼 때.
0: 네.
1: 맛있는 걸 많이 먹은 여행이면 아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
0: 너무 좋죠. 네, 먹어야 되는 것들을 약간 못 먹고 네.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시간 때문에 오게 되면은 아쉬움이 오히려 좀 더 커지나라는 오.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1: 그동안 여행 갔던 곳 중에 진짜 먹거리가 정말 풍성했다.
0: 아.
1: 야 여기는 내가 언제 다시 가가지고 또 똑같이 먹어도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다. 이런 데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아 뭐 국내는 부산인데
1: 부산
0: 네, 부산 대구 이렇게
1: 부산에 뭐?
0: 부산에 그 양꼬치 양꼬치라 그러나? 아 양구 양구이?
1: 양대창?
0: 아, 양대창?
1: 예, 예.
0: 네 맞습니다. 거기가 그 TV에 나온 데라 해서 가봤거든요.
1: 예.
0: 분위기도 너무 좋고 화양 뭐라고 돼 있던데
1: 아무튼
0: 가면은
1: 서울에도 많잖아요 양대창 지금 근데 좀 달라요.
0: 다른 게 거기 네. 가면은 이제 시장 같은데
1: 네?
0: 그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상가 안에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다른 이모님들이 딱 이 정도의 크기를 한 분씩 맡고 계세요. 이게 하나 다 다른 분.
1: 그래서
0: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여기서 구워주시는 그 양 내장을 먹는 거죠.
1: 부산 그거 한번 검색해가지고 네. 한번 부산 갈 때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0: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1: 얼마나 좋길래 시환 씨가 1번으로 꼽아주셨는지.
0: 네.
1: 자, 그 전에 네. 우리 저 응원해드려야지.
0: 맞다,
1: 참.
0: 응원.
1: 부러워만 하다가 말았네.
0: 아, 99% 설렘. 예. 두려움 1%면은 사실상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
1: 네.
0: 겁먹지 말고. 일단은 뭐든지 생각나는 거 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이 두려움 1%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렘이 100%면
0: 네.
1: 가서 너무 또 이렇게 들떠있다가
0: 아, 뭐
1: 실수할 수도 있고
0: 네네.
1: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 1이 놀이터님을 아주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뭐 여행 많은 유튜버분들의 저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1: 어 맞네.
0: 예, 네네.
1: 예, 다녀오셔가지고 멋진 글 보이면 저희한테도 소개해주시고요. 저희도 우리 시환 씨가 추천해준 그 맛집처럼
0: 네.
1: 그 여행지 한번 가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0: 좋습니다.
1: 다음 사연은요?
0: 네, 다음 사연은 아이고 다음 생엔 마주치지 말자
1: 헐.
0: 님입니다. 매사 굶뜬 남편 때문에 속 터져요.
1: 헐.
0: 남편이 전에 배달 전문 가게를 했는데 그때 배달용으로 타던 오토바이가 있어요.
1: 예.
0: 가게도 금방 그만둬서 오토바이가 필요 없게 됐는데 팔라고 했더니 가끔 바람 쐴 겸 타기도 하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산 거라 처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주차하다가 남편의 오토바이를 받아서 뒤쪽을 망가뜨렸어요. 물론 보기에만 흉하지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그 분은 수리하고 연락 주시면 수리비를 주신다 하고 연락처를 남겼는데 남편이 카센터에 가야 말이죠.
1: 아...
0: 결국 그대로 반치한 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네 공터에 세워져 있어요. 보험비만 꼬박꼬박 내면서요. 번호판도 안 떼셨다고요? 이젠 낡아서 폐차해야 될 수준이에요. 보험 가입 시기가 도래해서 보험 되지 말고 빨리 폐차하라고.

0: 하니까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액션이 없네요. 매사에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친정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하고 여유 있어서 좋았는데 에휴. 살다 보니 돈 새는 구멍에 남들 좋은 일만 시킵니다.
1: 아 저런
0: 맙소사.
1: 옆에서 듣기만 해도 속이 터지네 아주 그냥.
0: 아 이게 아 좀 더 강경하게 네 얘기를 하셔. 이거 그냥 돈이 너무 아까워요.
1: 그러니까 보통 이 느긋한 성격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또 그걸 장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선택하신 건데 우리 네. 다음 생님께서.
0: 네.
1: 야, 근데 이 정도 느긋한 건 좀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거는 남편분이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건 또 그 약간 걱정병이 있어가지고 살짝 어떤 우울감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남편분이요?
0: 네, 약간 무기력하고 아 됐어 이런 게 그래서 좀 조금은 걱정이 돼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다.
0: 네, 혹시나 이게 당연히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1: 예. 그 걱정도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 첫 줄이 이거였어요. 매사 굶뜬 남편 때문에 속 터져요. 이게 안 그러다 이러면 걱정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평생을 이러고 사신 거예요.
0: 아닙니다. 뭔가 재밌는 것들 찾아서 의욕을 조금 높여보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1: 그래요.
0: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시현 씨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지금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진지하게 네. 걱정을 한번 네. 해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네. 얘기가 오가다가 그 남편분이 아 내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걱정하는 정도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깜짝 놀랄 수도
0: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네.
1: 노래 한 곡 들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세상에서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0: 앞서서 예.
1: 자 다음 사연은요.
0: 자 네, 떡볶이엔 단무지님입니다.
1: 오, 먹고 싶다.
0: 친구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웃어버린 거 있죠?
1: 아이고, 안 돼.
0: 친구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더 퉁퉁 부어서 제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노래로 저를 혼내주세요.
1: 다시는 만나지 말자. 쌍꺼풀 수술 이제 예뻐지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솔직히 그 지금은 물론 붓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예뻐졌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 생각에는 옛날에 그냥 자연스러운 눈이 예쁜데 왜 굳이 저걸 손을 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0: 네.
1: 이미 했잖아.
0: 아 이미 했으니까 네. 맞아.
1: 예쁘다고 해줘야지.
0: 맞아. 예. 아 근데 친한 친구면 예. 눈이 좀 부었을 때 어차피 이게 애프터가 아니잖아요. 아직 비포인 상태잖아요. 부어 있으니까.
1: ING인 거죠.
0: 아직. 진행 예. ING죠. 예. 그래서 좀 웃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 또 딱 그 풀렸을 때.
1: 나는 근데 그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 부은 사람 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저는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네.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잘 안 되나요?
0: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그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했어? 그냥 뭐 아 잘했네 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근데 좋아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1: 아니 그러니까 웃음을 참았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어차피 못 참고 넘어갔으니 그걸 뭐 되돌릴 수는 없고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더 긁어 부스럼이고
0: 그쵸.
1: 이제 묻기 가라앉은 다음에
0: 예.
1: 와
0: 이야 그 선생님 와
1: 야 명이 만났네 이러면서 의인은님 만났구나
0: 귀인이다 귀인
1: 야 그래서 아니 네가 이렇게 이뻐지려고 그렇게 부었던 거구나. 아,
0: 고생했구나.
1: 나도 붓고 싶어. 뭐 이런 멘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AS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다음 사연은요.
0: 네, 삐삐뽀뽀님입니다. 요즘 부쩍 지인들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젊은 시절 싱그러운 추억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라 더 안타깝고 저도 요즘 검사를 받는 게 있어서 심란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자연스러운 건데 서글픈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픈 내 주변 사람들 나 포함해서 얼른 치료받고 완쾌해서 싱그럽게 만나자 해주셨습니다.
1: 예, 저 시현 씨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를 텐데 제 나이 또래 이제 친구들 단톡방에는 항상 누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고장났다 어디가 부러졌다 얘기들이 올라와.
0: 속상하네요.
1: 그럼 보통 이런 얘기 야 국산 50

0: 20년 넘게 썼으면 고장날 때도 됐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아, 네네.
0: 외제는 좋은 제품이고 아, 국산은 그쵸. 싸구려이던 시절 우리 아 진짜
1: 예전
0: 아주 못 살던 시절에 네. 그 습성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런 농담들을 하곤 하는데
1: 네.
0: 아 그래요. 이제 고쳐서 써야 돼요.
1: 아, 뭐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씩 고장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 벌써요?
1: 쉽게 고장 나고.
0: 아, 예,
1: 그래서
0: 되는데.
1: 그냥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뭐 이렇게 알고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그게 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네. 명품 좋은 차를 막 사도
1: 네. 시간이 지나면 네.
0: 송어품은 갈아줘야 되고
1: 그쵸, 그쵸.
0: 서비스 센터 들어가야 되고.
1: 네.
0: 하물며 사람인데
1: 네, 맞습니다.
0: 예, 생명체인데 왜 변수가 없겠어요.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프면 빠르게 병원을 가시고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빠르게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강 방법이지 않을까.
0: 그래요. 삐삐뽀뽀님 건강하십시오.
1: 네 친구분들도요.
0: 네, 네. 마이웨이님
1: 네 아이가 사춘기 열병을 호되게 앓았어요.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듣는 사람마다 다 저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배들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흐르니 아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자기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야 마음 편히 웃으려는데 거울을 보니 이미 저는 폭삭 늙었네요. 그래도 마음 편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면요. 저만 믿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로 돌아올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하.
0: 사춘기 자녀분을 둔 마이웨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춘기 때는 어떻게 무슨 뭐 노력을 기울여도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1: 맞아요.
0: 이렇게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눈꽃만큼도 안 변하고 막.
1: 하...
0: 근데 결국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또 네. 시간이 해결해 준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0: 시현 씨는 그 사춘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다고 그랬죠?
1: 저는 네 좀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었었던 철이 좀 일찍 들었었다가.
0: 아...
1: 오히려 좀 나중에 좀 사춘기인가 싶기도 해요.
0: 늦바람이 왔어요?
1: 그런가 봐요. 약간 자꾸
0: 뭐 총량의 법칙이 있나 보다. 결국 네. 언젠가는
1: 네. 자꾸 용돈 끊는다 그러고
0: 부모님한테?
1: 네.
0: 그게 뭐 그건 사춘기가 아니고 불효자지.
1: 아 근데 이번에 드렸습니다.
0: 잘하셨어요.
1: 네 이번에 연락드리고 네.
0: 예, 예.
1: 용돈도 드리고 화해도 하고
0: 너무 잘했다.
1: 네.
0: 아이.
1: 생각보다 꽤 들여서
0: 예.
1: 네 당분간은 또
0: 당분간
1: 네 잘 조절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0: 자, 용돈,
1: 적절히
0: 용돈도 밀당으로 자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실까요?
1: 아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0: 네.
1: 아까 제가 마음이 좀 갔었던
0: 네.
1: 다음 생엔 마주치지 말자 님께 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천일 동안입니까?
1: 아닙니까?
0: 네.
1: 그걸 준비할 걸 그랬어요. 네.
0: 뭡니까 그래서?
1: 네.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선생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어머 세상 이 노래를요?
1: 네. 왜냐하면
0: 어.
1: 두 분이 서로
0: 예.
1: 약간 좋아했던 모습과 그리고 서로 노력하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그려지길 바라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은 좀 돌아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오늘도 예, 건반에는 우리 정선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시환 씨의 콜라보 무대입니다. 최백호님 원곡이죠. 낭만에 대하여.

0: 박시한 씨의 목소리로 낭만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아, 뭐 잃어버린 게 좀 많으세요? 그 나이에?
1: 아니다.
0: 많이 아니 뭐, 잃어버린 사람 같네.
1: 뭐 그렇진 않은데 예. 가사 자체 먼저 되게 꽂혔던 게 네. 와 이게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0: 아직 공감이 안 가죠. 예. 어떻게 시련이 달콤해.
1: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막 예. 생각을 해도
0: 실현을 하려면 일단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예.
0: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나에게 사랑이 새로 찾아오지도 않을 건데
1: 그쵸.
0: 그러니
1: 실현
0: 또한 없지. 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실현조차도 달콤하다라는 그런 아. 의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진짜 확 꽂혀가지고 좀 이게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됐다. 예. 되겠다 했던 노래입니다.
0: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아세요 혹시?
1: 그냥
0: 여기 나오잖아요 도라지 위스키.
1: 네, 도라지 위스키가 그냥 당금주 아닌가요?
0: 아니에요. 도라지도 아니. 안 들어가고 위스키도 안 들어가는 그냥 약간 도라지 그러니까 위스키 향만 들어가는 술이에요. 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대요.
1: 아 정말요?
0: 그 위스키라는 술 자체는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사치품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 먹지도 못했고 네. 일본의 토리스 위스키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네네. 그 이름 비슷하게 해서 도라지로 바꾸고
1: 아~
0: 그림만 그냥 도라지 그려 사진인지 뭐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도라지 위스키라고 팔았다더라고요.
1: 어머 도라지가 안 들어갔는데
0: 안 들어 위스키도 이름이... 안 들어가고 도라지도 안 들어갔어요. 아... 칼국수인데 칼 안 들어간 거라
1: 그런 느낌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어머 실망인데
0: 실망이에요.
1: 도라지 들어갔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불렀는데
0: 그 도라지주 나 더덕주 막 이런 거.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우리 그 상잔의 소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산삼주가
1: 네.
0: 하나 있는데
1: 네네네.
0: 그거 박시환 씨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까먹고 못
1: 드렸어요.
0: 맞아요. 네. 그거 드릴게요 다음에.
1: 네네 저 한번 지금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가져가겠습니다.
0: 문 따고 들어가서 가져가세요.
1: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폴킴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폴킴의 목소리로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은 미리 보내주신 사연들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또 가봅시다.
1: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실버 강님. 몇 년간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요. 몇 번 떨어지고 이제는 미련 없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인생에 이 시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제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포기를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0: 포기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진짜 쿨하시다.
1: 아, 진짜.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연만 보면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시환 씨 말씀대로 네. 진짜 이러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1: 맞아요. 포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럼요.
1: 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0: 예. 그런데 네. 포기하는 것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데도 참 오래 걸리고 네. 포기한 나 자신 그 주변의 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른 것들을 또 찾아야 한다라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0: 네. 네,
1: 쉽지는 않은 건데 저는 이렇게 딱 해 말해 주시는 걸로 시작 삼아 또 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기다리고 있을 거 바로 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 한 몇 년 동안 그것만 준비하느라고 미처 내가 주위를 보지 못했잖아요.
1: 맞아요. 네,
0: 비로소 주위가 보이실 거고
1: 이제야 비로소
0: 예, 나에게 또 다가오는 것들을 아 내가 그동안 막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1: 네.
0: 생각이 됩니다.
1: 맞아요.
0: 네. 다음 사연은요.
1: 네, 꿀단지님.
0: 네.
1: 저희 드디어 집장만 했어요.
0: 오,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할 일이 많네.
1: 와, 우리 부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물론 대출을 풀로 받았지만 이제 또

0: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겠죠. 너무 깊어서 축하받고 싶습니다. 이사 간날딱 하루만 딱 외식하고 그 다음부터 돈 엄청 아껴서 빨리 대출 갚을 거예요. 대출 다 갚는 날또 사연 드릴게요. 시원님 노래로 축하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요즘 대출 받아서 집 사기 되게 어렵다던데 어떻게 또 방법이 있으셨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집에 대출 나오기도 힘들고 와 진짜.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또 이제 외식을 이제 딱한 번만 하고 또 아끼신대요. 그동안도 얼마나 알뜰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1: 그래요. 이게 선택인 거죠.
0: 네.
1: 먹을 거 먹고, 막놀거다 놀고, 입을 거다 입으면서 그냥 집은 나중에 하다가 말 것이냐?
0: 맞아요.
1: 아, 진짜 악착같이 참아가지고 내가 짠! 내집 장만하고 멋있게 외식하고 또 이제 대출 다 갚는 걸 향해 달려갈 것이냐?
0: 맞아요.
1: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꿀단지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1: 예,
0: 멋있어요.
1: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0: 그니까.
1: 자, 모몽이님 사연도 있네요.
0: 네. 사춘기 딸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용돈 모아서 팔찌, 귀찌, 가방 이런 걸 사기 시작했어요. 순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멋을 부리니 당황스럽네요. 이러다 막 노는 아이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저를 우어 가라앉혀 주세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해주셨습니다.
1: 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0: 아주
1: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오히려 이런 걸 너무 안 하면 그게 더 걱정이지 않나?
0: 그쵸. 사실상 그 자기를 딸인데
1: 예.
0: 꾸미기 시작해야지. 안 꾸미고 그냥 너무 조용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면
1: 예.
0: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될 것 같아요.
1: 이 방의 유일한 여자분이신 우리 정선아 씨께 비록 마이크는 없지만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걱정스러운 겁니까?
2: 자연스러운 거예요.
0: 아, 자연스러운 거라고
1: 네.
0: 하십니다.
1: 그래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우리 모몽이님 따님이 얼마나 더 예뻐지실지.
0: 네네, 맞습니다.
1: 자, 해바라기님.
0: 해바라기님, 시험관 10차 도전 중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전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 진짜.
1: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0: 진짜 이게 시험관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들었어요.
1: 이게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0: 네.
1: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비용도
0: 아, 비용도 꽤.
1: 어마어마해. 10차 정도면.
0: 그리고 10차까지 하셨으면 그 동안의 마음고생이나 노력이 꽤 있으셨을 텐데.
1: 예.
0: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네, 참 멋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세상에 얼마나 귀한 아이를 만나시려고 이렇게까지
0: 그쵸?
1: 애를 쓰시는 걸까요? 예.
0: 네.
1: 부디
0: 네.
1: 부디 좋은 결과가
0: 네.
1: 있으시길
0: 우리
1: 바라겠습니다.
0: 삼진 할머니가 예쁜 애기 데려다 주실 거라고 네, 믿도록 하겠습니다.
1: 맞다. 삼신 할머니 오랜만에 들어본다. 할머니 안녕하셨죠?
0: 네, 아니, 저는 자주 자주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한 분만 더 볼까요?
0: 네, 뿌요님. 혼자서 짧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첫날은 어머님이랑 보내고 다음날은 만질 수 없는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언제부턴가 설레거나 크게 슬프지도 않은 일정이 되었지만 이 길의 끝에서만 채워지는 위로 덕분에 길이 멀어도 마음은 가벼운 것 같아요. 언제든 오라고 기다려주는 나의 울타리. 찾아갈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모처럼 혼자 여행. 시완님의 노래와 동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1: 자, 시어머니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친정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것 같죠?
0: 네네, 맞습니다.
1: 야,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여행 여정이다.
0: 근데 뭐 이렇게 딱 담담하게 네, 이제는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1: 예, 그럼요.
0: 네,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기분 뭐좀더 밝게 네, 얼굴 뵙고 오고 하시면은 마음도 편해지실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래요. 자, 이분들 중에 오늘은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분께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0: 그래도 모몽이님께
1: 예,
0: 네,
1: 사춘기 딸.
0: 사춘기 딸, 뭘 해도 좋으니 우리 착하고 순한 아이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1: 아, 딱
0: 네,
1: 맞네.
0: 빛과 소금의 내
1: 예.
0: 곁에 떠나가지 말아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럽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닌가요?
1: 사춘기 사제분들 이제 자녀를 보면서 얘들이 그 귀엽고 이쁜 애들이 왜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지? 그런
0: 저
1: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근데 뭐 아까 다른 사연에서도 있었지만 기다리면 또 돌아온다고
0: 아,
1: 하니까
0: 맞습니다.
1: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좀더 기다려 보시죠.
0: 네.
1: 자, 모몽이님께 드리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역시나 정선아 씨의 피아노 연주와 박시환 씨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0: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박시환 씨께서 모몽이님께 들려드린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함께 해봤습니다. 네.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 이런 시간도 가끔 괜찮을 것 같다.
1: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0: 사연을 많이 미리미리 올려주신 사연들이거든요. 이건 다 실시간 사연이 아니고.
1: 네, 많이 읽어드리면은 또 예. 이제 미리 보냈는데 마음 아프셨던 분들 또 오늘을 또 기다리시고 네 하실 것 같습니다.
0: 예. 자,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시간에 네 명의 게스트에게 라이브 선물을 받고 이음밤에서 드리는 선물도 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인별그램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하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박시환 씨 그리고 정선아 씨 인사 나누고 다음 시간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1부 끝곡입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네요.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4810님, 핸드폰을 보고 가던 학생이 상가 유리창에 정말 쿵 소리를 내면서 부딪힌 걸 봤어요.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그나저나 그 학생 안 다쳤나 모르겠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하죠. 아무리 위험하다고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거든. 여기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아이고 웃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다는 건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감지했다라는 증거일 테니 그 학생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 유리 괜찮나 모르겠네. 햇빛촌의 노래입니다. 유리창엔 비.

햇빛 좋은 노래에 이어서 구창모 씨의 희나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7732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백화점 돌아다녔는데 다들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저는 기빨려서 혼났어요. 아이쇼핑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 힘들어요. 쭌디는 백화점 돌아다니는 거 잘하세요? 아니요. 잘하겠습니까? 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특히나 사지도 않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랑 어렸을 때 엄마랑 이제 뭐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 가면 엄마가 옷을 사러 가신 거니까 따라가요. 왜냐면 따라가면 엄마랑 어디 가는 거 좋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시니까 엄마가 뭘 사려 하는지 저도 대충 알고 가죠. 그래요. 사기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해해요. 귀왕이면 더 싸고 예쁜 거 찾으려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문제는 다 샀어. 사려는 옷을 다 샀어. 그럼 이제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최소한 대여섯 군데는 더 돌아다니세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 그러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아까 그건 바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제 경험상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게 마음에 든다고 그걸 사고 먼저 걸 환불하고 이러시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도 왜 그렇게 가실까? 나중에 알았죠. 내가 이걸 샀으면 내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이거보다 싸고 이쁜 게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야. 아이고 참 힘든 기억이었네. 오태오 씨의 노래입니다. 기억 속의 멜로디.

기억 속의 멜로디 오태우 씨 음성 이어서 박지윤 씨의 환상까지 듣고 왔네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1365님의 사연이네요. 아기가 다행히도 밤 10시 전엔 꼭 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저에겐 혼자만의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게 너무 이쁘다. 예, 진짜 효자다. 효녀네.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이 나이 때. 예,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때 되면 밥 잘 먹고 맘마 잘 먹고 그거 이상 뭘 더 바래. 예. 아이고 우리 저 영상 감독님 댁에 아기는 아직도 잠을 잘 안 자는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하네. 아이고 박보람 씨입니다. 해화동.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작곡가이자 음악감독 정재일. 영화 기생충 그리고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 OST를 통해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렸죠. 정재일은 국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2023년에 나온 미니앨범 A Prayer도 국악 크로스오버 음반입니다. 여기에 실린 A Prayer라는 곡은 우리 무속음악, 굿 음악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굿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의 역할에 주목을 했네요. 오늘은 이 앨범에 실려있는 The First Step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First Step, 첫 걸음이란 어떤 걸음을 뜻하는 걸까요?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단계를 뜻할 수도 있겠고 또 영혼의 첫 걸음 뭐 이런 연상도 할 수 있겠죠. 저마다 자신만의 느낌을 따라가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일의 The First Step.

바탕으로 참 다양한 시도를 해왔죠. 국악 크로스오버 팀 프리에서 활동하면서 프리 멤버인 원일, 한승석 등과 함께 음반을 내기도 했고요. 판소리, 사물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악 장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여다보면은 말 그대로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안주하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음악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정재일의 The First Step 함께 해봤습니다. 김원중 씨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바위섬.

유익종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어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2208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같은 라인 리모델링 공사로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요즘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소음에 너무 예민해지고 있어요. 아이고 예민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은 정말 둔감한 사람들도 같은 라인 리모델링 공사는 못 참죠. 특히나 그 소음이 집중되는 기간들이 며칠씩 있죠. 앞뒤로. 와 그땐 진짜 죽겠더라. 사전에 고지가 되긴 하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아침 뭐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9시부터 한다 그래놓고 8시 57분에 시작해도 바로 짜증나가지고 막 신고하고 싶어집니다. 예. 짜증이 나고 예. 예민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예. 내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유 그래도 그냥 참아야지 어떡해요. 예, 서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한테 또 저런 폐를 끼칠 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만 약간 저축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버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유열 씨의 노래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권정구 최명화의 연주였습니다. 등대지기 듣고 왔어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300 하나님, 제가 요즘 좀 아팠는데요.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있어요. 직장에 다녀서 바쁜데도 언니 신경 써주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얼른 나아야겠어요. 소식 주셨습니다. 야, 너무 착하다. 예. 우리 진짜 얼른 나와서 또 동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야겠다. 그나저나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 흐뭇하실까요? 이렇게 예, 내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내가 참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놀이터의 달림의 자장가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난날 우리 예인들 중에는 끊임없는 연습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악기를 늘 가까이 하면서 수없는 반복 연습을 거치지 않으면 음악은 이내 무뎌지고 마는데요. 많은 연습을 거쳐야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솔직하고 당연한 이치 아주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요즘엔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 명인들은 이미 그런 법칙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찌감치 체득하고 구현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음악의 멋이 깊이 각인되는 곡 골랐습니다.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인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들의 연습의 미덕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연습으로 승부를 보셨던 우리 옛 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헌종연간에 활동했던 대금의 명인 정약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가서 10여 년 동안 이 도드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주했던 분이고요. 또 이왕직 악부의 간판, 대금의 신선 이런 별칭을 갖고 계신 김계선은 기자들이 대금 실력의 비결을 알려달라 하니까 자신에게 비결이 있다면 남들보다 몇 갑절, 몇십 갑절 연습을 더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도 1만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경지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음악사에서 이분들의 이야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솔직하고 당연한,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서 오늘 도드리 들으면서 다시금 그 이야기 새겨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의 대표주자, 그 뿌리를 백제시대의 정읍사라는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곡 수제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본래 이름이 정읍이고요. 수제천은 훗날에 붙여진 아명입니다만 오늘날에는 본래 이름보다 아명인 수제천이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각각 6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좀 짧습니다. 2장단 구성입니다. 또 연음기법으로...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전곡 듣고 오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무산향은 대모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해당합니다. 대모반은 평상과도 비슷한 나무로 만든 침상에 둘레에는 난간을 둘러쳐서 만드는데요. 무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동무를 추기에 적합한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 궁중정제 중에 대부분이 여러 명이 함께 추는 군무인 것에 비할 때 동무는 아주 귀한 편이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춘행전도 화문석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추는 춤이잖아요. 그 춤과 비교해서 감상해 보는 것도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무산향, 춘행전 모두가 1828년, 순조 28년에 처음으로 추어진 춤입니다. 음악은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이라든가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허튼타령, 취타, 길타령 이런 여러 음악을 취해서 길이를 조정해가며 연주합니다.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끝에 석자 어이리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이니 안이 놀고 어이리.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듣겠습니다. 우리가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를 일러 정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20세기 전반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호칭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 가곡과 시조는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가사의 경우에는 이 가곡과 시조에 비할 때 가사체의 비교적 긴 사설을 노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객들에 의해 전승된 노래인데요. 오늘 들으실 백구사는 19세기에 가집인 육당본 청구영원에 그 노랫말이 수록돼 있고요. 아양금보라고 하는 악보에는 그 선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런 노랫말로 보면 왕에게 내침을 당한 주인공이 백구가 날아다니는 바닷가로 내려와 살고 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은 아쟁과 피리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쟁 산조입니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산조 연주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찰현악기 아쟁, 관악기 피리의

쉬고 있는 듯 음악이 들리고요. 그 조화가 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피리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윤윤성류 아쟁 산조 병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쟁 산조를 만든 윤윤석 이분은 부친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참 다재다능했던 분이죠. 워낙 다양하게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셨는데요. 악기 외에 단가나 판소리도 잘하셨고요. 또 호적, 설장구, 꽹과리, 또 판소리 곱법에도 능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일섬 명인을 만나면서 이후 아쟁에 몰두하셨고요. 아쟁의 일가를 이루게 된 분입니다. 오늘 피리와 함께 연주한 윤윤성류 아쟁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입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오리정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요. 오리정 이별 대목 듣겠습니다.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울며 부르다가 노는데
1: 하나 둘

이에 팔청 주원 철문.

이리 앉아 설리 울째 대행천 하고 양고 1초 2초 3초 헐째 나발은 홍행 홍행 상조를 어디 가니 독조를 어디 가니 상조 독조가 나온다 마두병방 좌구나 졸 상조를 옹유하여 커져

훌쩍 훌쩍 들고 나오네. 동엽소발당도 아니 초장구름 소리가 귀에 얼른 들려거나 이에 방자에 차오름이 분명 춘향으로구나. 네가 잠깐 좀 가보고느라. 도련님 귀도 박소. 가보면 못할 것이오. 그냥 두고서 가십시다. 이 자식아, 서적 모르는 소리 말고 말꽃비 나를 주고.

0: 밭을 어찌 긁어 파놨던지 아. 내 진로 한 진이라도 게 파놨습니다. 아.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어. 머리털을 아. 아. 아. 아. 누가 누득 어째 쥐어 뜯어놨던지 어. 내가 한 짐에는 죽인데도 다 못 찍었습니다. 글쎄 임마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아. 말을 좀 해라. 말 안 하면 모르겠소?
1: 헐수
0: 춘향아씨와 향단이가 나와 울음을 우는데 사람 자식은 아? 못 보겠습니다. 도련님이
1: 헐수
0: 이 말 듣고 아? 말아 급히 내려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순양금 보게를 보여 안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천여은희 집에 앉어 잘 가라고 말을 하여서 내가 간장

아치고. 나라라죠. 저에게 그 여자한테 그 붙고 가면 지원지 비워지듯이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장단아, 술상이 네가 저오너라.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애소 도려 은짐 약주 잡숙

천하에 못 먹을 술이로다. 합판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주었으므로 더리.

0: 쓰리가 깊이 비 갈마두곤 딸뿐득시 두고 서로 받아 품에 넣고 둘이 서로 꽉꽉 들고 지도를 못 서놓는구나. 방자보다 답답해요. 여보시오 도련님,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별을 하시려면 춘향아 잘 있거라. 도련님 잘 가시오. 그 두 마디만 허여도 그 속이 천지 우랑창만 물속인디 어짠 놈의 이별을 어제 저녁 때부터 어젯밤 오늘 낮까지 밤낮 사흘을 오신다는 말씀이요. 바로 명춘에 떠나신데도 떠나는 날은 평생 이럴 터이니 뚝 잡아 뛰어버리고 어서 좀 가옵시다. 도련님이 할 일 없어
1: 좋지.
0: 마루에 굴러 앉으며 춘향아 차릴 거라. 춘향이도 이르.

처방자 달려들어오시라 처마를 몰아 다랑다랑다랑다랑 다랑다랑다랑다랑 황제 도망갔어. 그때여 춘향이는 따로 갈 수도 없고 높은 대고를 나서서 예망아우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에다가 별만큼 보이에다가 담배만큼 불태만큼 방 좀 꼬게 해야죠. 방도 먹으니 아이고 우리 토련님 이제는 그림자도 못 보겠구나. 그 자리 벅석 저지 앉아. 아이고 예를 어쩔구나. 가네 하시더니 이제는 참 같구나. 내 신세로로 이 허리 집으로 가자. 헌지 우리 토련이의 만군 없고 노든 내와 오빠서 그리든 내 묘고 우르르 여신 보던디 생각나서 어쩔까나. 아, 축자헌이 노친이 계시고 사자헌지의 고생이라 죽도 사도 못든 내 시리세들을 어찌 오면 못한 말이냐. 이리 한정 우르머를 쪄 향단이도 옆에 섰다. 춘향보다 더 슬기고 넌디 살망스럽게 울어본다. 아이고 우리 토련님 웃음소리를 언제 듣고 장난 흐르고 그리 형용을 언제 볼거나. 내 마음 비를 찐데 아기씨 처분억으로 오직거리 아기씨 웃지 마시오. 그 토련님이 이질 양반 아니오니 한때 보지 못 보니까 아가씨 준양 마음 조국 살라는 영 왔다 얘야 듣.

0: 내가 만단으로 개요한다. 어가 춘향아 들어가자. 너를 끄는 배조를 생각지 않고 어쩌려고. 이러건든지 어서 제복으로 그대로 가자.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은 1972년부터 7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의 완창 발표회를 하신 분인데요. 여성 명창으로는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을 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역임하셨고요. 동초제 판소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부친이 국악을 좋아하셨는데요. 동초 김현수 명창과 부친이 지인이라서 김현수에게 자신의 딸을 가르쳐달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돼서 오정숙은 동초제 전승의 핵심 인물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오돌독이 골랐습니다.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돌독이 들으셨는데요. 구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옛 명인들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인들 중에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연습벌레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약대 김계선 이런 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도 만 시간의 법칙이다 뭐다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치, 만 시간인 법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 명인들에게서도 그런 이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아비의 눈을 띄우고자 심청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재물로 몸을 팔았구나. 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이 소식을 안 심학규는 울며 불며 실성 발광을 하고, 청이는 남경장사 선인네들 손에 이끌려 배에 실려가는 뒤

주소

으악!

저기 해놓고 산도 잡아 극할 거냐 계란도 시에 받쳐놓고 도사고 거둑 말아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로 지고 그저 정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 배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무선 대지 건너주고 공룡 탈주하듯 동남풍 빌어내어 조종 백만 대병 주유하고 건이 배안이면 거의 허리 그저 무거울 경량거지 토연병 규거래 화려히 고범준한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치로 소동판노라일고 지곡종종어사와 허니 고여성부정건알고 무길검이요 기도나니 화장분한 무유물리 체련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게 아니냐 우리 선이 수문예병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경적으로 변액서가는 날짜고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안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릉이며 북해신 응가이며 강한이 장마 청탱 지구니 하가마야 주옥 봉기 꽃과 봉기 우연화 받게 정지하여 주옵소서.

대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나고 너네 조마다랑을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두도를 감고 보금질을 으르르르르르

0: 도다. 공자도 울고 사공도 울고 적군 화제 알기 모두 나.
1: 그때여 신천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옥황 상제께 없어 사회 영왕에게 하교하시되 묘일 묘시에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교 딸 청이가 물에 들 것이니 고이 모시라는 어명이 지엄하시거늘 사회 영왕 영을 듣고 그 시를 기다릴째 과연 옷 같은 낭자가 허련히 물에 들거늘 태국 교자의 고이 모시여 수궁으로 들어올지 외도 장을 씌우고 천상선녀 선관들이 심소저를 보자 하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색년 타고 구름탄 적송자 청이동자 황이동자 쌍싸게 모셨네 월궁 향화 바우 선녀 남학 부인 팔서녀들이 좌-

혼자 건물

동양나무고 이래 대연하야 극지에 복무다. 이때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시는데 인원윤구하니 전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후토 부인이 되었던가 보더라. 심청이가 수궁에 머물러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 하강을 하시난디 오색 채운얼 기진에 가득 싣고 벽도 하탄 개화를 살비운내 버려 곱고 청학 백학은 전매 서고 수구

서로 들어왔 땅길로 너를 부르네 왔노라. 응? 세상에

심청이 모친인 유로를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인

나와는

심청을 마유한다. 내 딸 청아 우리 마라. 너는 세상에 다시 나가질 길을 그리스리라. 광한전 맡은 일이 직분이호다. 허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량 소리가 쨍쨍 난더니 오색 채우르르 올라가니 심청일 할 일 없어. 나라 갈 수도 없고 가는 못이 날 우두머지 바라보며 본 일

무녀작별지후 옥황상제께 없어 사회용왕에게 또다시 하교하시되 심낭자 박년이 늦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귀한 배필을 정하여 주라는 음영이 지엄하시거날 사회용왕령을 듣고 심소절을 환송할지 곧 한송이를 조화있게 만들어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금수 보배를 가득히 넣어보내니 이난 곧 임당수라.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하신 후 답비를 안 여시고 세상의 온갖 기와 요초를 모아 황극전 넓은 들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난디 화초도

땅 춘수의 홍년화 알명 부두월 양원 선식 전튼 한매와 진실량 거구재난 불고 있다고 복성군 불고일을 용사는 선축실 국방군 삼천 제자를 공두르라니 향단춘 풍에 살고군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장신문중 백구시오 천태산 들어가니 양미르게 자야이 원정 부지 이별하니 옥천의 행도와 전국 하늘 본지 기억지하를 거두 이완왕께 관화 홍북백북 사계화 통원돌이 변신춘 목동주가 행완춘 월중단계 불상지 탈가운데 개수나무 백일옥념산호 외천쭉진달화 난초 파초미자치자 감과유자 성류등

토선주는 임당수에 떴던 곳을 의전에 진상하였구나. 송천자 보시고 퇴희하사 도선주를 불러들여 무창 태수를 제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구경을 하시란디 천재 보시고 대희하사 적꽃이 웬 꽃이냐 적꽃이 웬 꽃이냐 쭈지 벽두 와를 동방사이 나온 지가 3000년이 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요 금랑 세계 연화꽃이 따르주 해상 동실 또한 난듯 그 꽃 이름을 강선와라 지으시고 존속으로 구경 실제 이라는 천자 심신이 살라노이오 화계상을 건일한디 뜻밖의 강산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건날 천재아부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일까 신여 하고 여짜오되 남해용궁신여으로서 신수저를 모시고 세상은 다 왔다가 불이여 전하를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옛말에 지듯 마듯 옛화를 불견 가 이튿날 만조백관 조회석상에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드리니 최신 등이 이 말 듣고 국모 없으심을 하늘이 아르시고 인연을 내려 싸우니 국모로 정하심이 지당한 줄로 알아요. 천자 이 말을 오리 여기시사 그날 즉시 태길허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황후 몸은 비록 귀되었으나 다만 생각이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라는 웅난간에 비껴 앉어

Kill!

방으로 들어가 변지로를 쓰려 허를 째.

자기로다 편지 좀 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바라보니 길어 여기는

송천자 내궁에 드시니 심항운 눈물 흔적이 있거날 송천자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쌓기에 눈물 흔적이 나일까? 심항우 대답하되 불쌍한 것이 맹인이라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고적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 줌이 첩의 소원이에다. 송천자 기특이 여기시사 승지를 불러 분부하시되 만좌 맹인을 황극전으로 불러들여 맹인들의 고적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 주도록 하여라. 이렇듯 분부하여 노니 지의 애기봉사까지도 황성잠치에 참여하였던가 보더라. 그때요 심봉사는 낮에면 강두에 나가 비석을 안고 울음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눈물로 새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이웃 마을에 사는 묘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호가 뺑파였다. 이 뺑파는 신봉사가 따르덕에 전곡간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놀고 먹을 양으로 이 유토 모르게 자원 출가를 하였던가 보더라. 신봉사 그 불쌍한 가산을 어떻게 먹성 썩여 도저하든지 꼭 먹성으로만 조지는디 이놈의 입정머리가 이러던 것이었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배주고 고기 사기 헌그보고 엿 싸먹고 자꾸 일랑 돈을 사 청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 밑에 우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천 밥을 안고 이웃집에가 밥 부치기 코큰 종강유인 여자 보면 내우하고 남자 보면 쌩끗 웃고 빛나 멧대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척키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 술박기와 상하촌 모심들과 팔 잡고 춤추기 이웃집에가 욕 자르고 초상집에가 쌈 자르기 잠자면 이갈기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이래는 반편이요 말에는 졸랑이라 먹을 속은 꽹맥이라 힐끗 오면 힐끗 오고 힐끗 오면 힐끗 오고 삐죽하면 삐죽 오고 삐죽 하면 삐죽 오고 남의 호진 호장 오고 단단히 믿은 난리 해답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물 한 대 들어서서 손뼉 치고 조리 이년은 행심이 하여도 신봉사는 아 파내놓았던지 나무칼로 귤을 노려가도 모를 지경이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난 신봉사가 전국 조사를 헐량으로 돈꾀를 내다 놓고 돈꾀에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이 없지. 아이여 뺑파 돈꾀에 엽전 한 푼이 안 들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절에서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떡 사고 헌 돈이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그래 나 술 고기 담배 많이 잘 사주더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5월의 끝자락 얼마까지만 해도 고운 비단 옷을 펼쳐놓은 듯 모란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그 자리를 이어받아 작약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때입니다. 모란과 작약은 얼핏 보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꽃송이가 크고 풍성해서 멀리서 보면 어느 쪽이 모란이고 어느 쪽이 작약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이죠. 모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도 줄기가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 꽃을 피워 올립니다. 반면 작약은 풀이죠. 봄마다 새순이 다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옛 사람들은 모란을 꽃 중의 왕, 화왕이라고 불렀고 작약은 모란 곁에서 품격을 함께 나누는 꽃이라 해서 꽃의 재상, 화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왕과 재상. 어떻습니까? 참 멋진 비유 아닙니까? 왕만 있어서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고 재상만 있어도 중심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빛나는 자리도 필요하고 뒤에서 고르게 살피는 자리도 필요하다. 선인들의 지혜를 꽃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듣겠습니다. 노래에 조일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조이라였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모란과 작약 이야기 나눠봤죠.

두 꽃이 워낙 닮아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헷갈린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기억하자면 모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 작약은 풀에서 피는 꽃입니다. 모라는 가지가 남아있다가 그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고 작약은 땅속 뿌리에서 해마다 새순이 올라와 잎과 줄기를 키운 뒤에 꽃을 피웁니다. 모란 꽃봉우리는 끝이 뭉툭한 분 모양이고 작약은 동글동글 통통합니다. 피는 때도 조금 다릅니다. 모란이 봄의 한복판에서 먼저 화려하게 피어난다면 작약은 그 뒤를 이어서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순서를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매주 화요일 코너 옛 기록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일상을 조선 견문록에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부채춤 반주 음악을 실황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소각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곽태규 새피리 앨범 가운데 영산회상 하현도들입니다. 영산회상은 아홉 곡이 이어지며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대표적인 풍류음악인데요. 그 긴 흐름 안에서 오늘 만나볼 하현도들이는 부드러운 멋이 살아있는 곡입니다.

이고 새피리의 맑고 절제된 음색으로 그 깊이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피리는 겹으로 된 설을 물고 부는 관악기죠. 향피리, 당피리, 새피리로 나뉘고 그 가운데 새피리는 소리가 크지 않고 부드러워서 줄풍류 같은 정악에서 많이 쓰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 스며드는 악기죠. 오늘 연주를 들려주실 곽태규 명인은 피리 정악의 정도를 걸어온 그러한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를 거쳐 국립국악원에서 오래 활동했고요. 이왕직 악부 출신 김태섭, 피리 정악의 대가 정재국 선생을 사사하며 정악의 깊은 맥을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곽태규 명인이 평생을 영산회상과 가진회상 같은 긴 호흡의 전통음악을 다듬어온 연주자라는 점에서 이번 음반은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새피리 특유의 담백하고 그윽한 소리 그리고 영산회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차분히 마음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태규의 새피리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산회상 하현 도드리입니다.

영산회상 하현도들이 들으셨습니다. 평생 정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곽태규 명인의 깊은 내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악방송이 소중히 기록해온 음원 가운데 의미 있는 곡들을 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수재천 함께 하시죠.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고요. 16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수제천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안이 헐고 따가운 경우 생기죠. 그것을 흔히 입병 또는 구내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크기는 작아도 음식 먹기가 힘들 만큼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 구내염은 주로 입술 안쪽이나 혀, 잇몸 주변에 생기고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지만 입안을 잘못 씹었거나 칫솔이 너무 딱딱해도 구내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입안 자극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자극이 덜한 음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소금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는 것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연고나 패치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몬즙이나 식초처럼 강한 산성 성분을 직접 바르는 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구내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2주 넘게 낫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음식 먹기 어려울 만큼 심할 때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다고 보내는 신호, 입병, 구내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잠과 휴식을 조금 더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수심가 역금 수심가입니다. 구음의 최경만입니다.

0: 들려드린 곡은 수심가, 역금 수심가였습니다. 구음의 최경만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은 판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부터 가자 가자까지입니다. 소리의 김준수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1: 토끼가 어찌 개면을 잘 늘어놨던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태공을 해하는 자는 정배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차려들여 오너라. 술상을 들여놓으니 뜻밖의 수궁풍류가 낭자하는.

황자지는 봉비리 광천아 죽장보 짜지렁 콩 등장 콩 장자방의 옥통소 띠띠로띠로 석연자 검은고 서리동계 둥덩 해강의 해근이며 완적의 휘파람 혁타고 지용정등 바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 한풍왕소리 소공일인 동건나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몇 산짝분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함내 퍼들은 청포장 누르고 뒷내 퍼들은 유록장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천개의 초동을 못

축척어 들던지 촐랑앙 촐랑은 눈인다.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대장 범치란 놈이 토끼들을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아따 야들아 토끼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가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가 서너 잔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어리가 촐랑촐랑 하는 소린갑다 장담은 허였으라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디 대왕의 병세 만만히 중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 별주부는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 이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노 본실 간사와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은 초목금소라도 뱃속을 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던 체가장의 유아니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이 들어서면 조전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고정을 멸하여 조업고 소신의 늘렁진 처참 하더라도 여하지

무슨 원소더냐? 왕병이 지중거든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살해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와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그나라 사가리요 너그 용왕 백년살 때 하루도 못살 대요 너그나라 만조 백가난 나란시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였다 백알나라 아나였다 백알나라 똥밖에 든 게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모아라 혈주부는 왜 이렇게 잔말이 심원고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거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속은 다 있을 것이다 이놈아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을 파리 일학장사 추세권하니 부지하차조상 군공 한 곳을 당호하니 한 군제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을 대공은 하이즉 좌오 청산허니 관물가이지요 박조부리

장보헌이 헌 대체 너

달따원에 두간 배우원 행강을 함께가 서진오화

봉 기주는 포란을 쩌고 주하든 강대공동 빗수로 돌아들고 을지동 차악뿐이라 백개수면을 타

1부 마무리곡 판소리 수군가 중 수궁풍류부터 가자 가자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준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 우리 조상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견문록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보문로 199번 길, 옛 태미도서관 자리에 새로운 문학공간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개관한 대전 태미문학관인데요. 이곳에선 지금 개관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경계 위의 문장, 신채호와 백석, 유랑의 기록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 출신의 단재 신채호 그리고 시인 백석의 삶과 작품을 이동의 경로라는 시선으로 살펴보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 시대와 현실의 경계 위를 지나며 자신만의 문장을 써내려갔던 작가들입니다. 신채호에게 이동은 나라와 역사를 향한 치열한 사유의 길이었고 백석에게 이동은 사람과 마을, 언어와 풍경을 시 속에 품어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경계와 이동에 주목합니다. 두 작가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며 그 여정 속에서 태어난 작품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백석 시인의 친필 사인 같은 귀한 자료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꽤는 참 반가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만의 사전 만들기, 어울리는 작품을 제안해주는 문학 처방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실 한편에는

백석 유랑의 기록은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늙은 갈대의 독백인데요. 소리의 김나리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늙은 갈대의 독백이었습니다. 소리의 김날이었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립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삼중주 카츄샤입니다. 이 곡은요, 러시아 민요 카츄샤를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사과꽃과 백꽃이 피고 구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러시아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익숙한 러시아 민요 선율이 25현 가야금 서학대의 풍성한 울림으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카츄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들으신 25현 가야금을 위한 3중주 카츄샤였습니다. 이번에는 놀이 2장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4인 놀이고요. 15분의 긴 호흡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0: 직장에 처음 출근했거나 군대에 입대했을 때 혹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죠. 바로 신고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경계하기도 하고 뭐 텃세하는 문화들이 아직도 은근슬쩍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신고식 문화,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 벼슬 길에 오른 신참들을 골탕 먹이던 혹독한 관례, 신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이 신참례는 고려 말 권문 귀족 자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거 임용되자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애초의 목적은 잊혀진 채 그저 하급자를 가혹하게 괴롭히고 또 돈을 뜯어내는 악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15세기 성현이라는 선비가 쓴 용제총화라는 책에는요, 이 신참이 오면 경계하기도 하고 뭐 텃세하는 문화들이 아직도 은근슬쩍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신고식 문화,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 벼슬 길에 오른 신참들을 골탕 먹이던 혹독한 관례, 신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이 신참례는 고려 말 권문 귀족 자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거 임용되자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애초의 목적은 잊혀진 채 그저 하급자를 가혹하게 괴롭히고 또 돈을 뜯어내는 악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15세기 성현이라는 선비가 쓴 용제총화라는 책에는요, 이 신참례 풍경이 생생하게 적혀 있는데요. 예문관이나 성균관 같은 귀한 관청에 새로 들어온 이들의 길을 꺾겠다며 한밤중에 신참을 차가운 연못에 들여보낸 뒤에 관복의 모자인 사모로 물을 퍼내어 물고기를 잡게 하기도 했고요. 비용은 또 얼마나 엄청났는지 처음 관직을 받고 베푸는 잔치, 허참이라고 있습니다. 또 50일이 지나서야 신참을 면해주는 면신, 그 중간에 또 끊임없이 베풀어야 했던 중일령까지 밤새도록 술 마시며 노는 잔치 비용을 전부 가난한 신참 선비가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과 의례를 치르다가 가산을 탕진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더질더질 듣고 오시죠. 소리의 정윤형입니다.
1: 환공의진 마음 조절을 쾌히 놓아주고 충군은 하산하라. 회마하여 돌아와 공명께 복지 주할.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놓았사오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나려와 손을 잡고 회답하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고로 장군을 보냈으니 그 일

건 모든 반해 장군은 한수 정우.

판소리 적벽가 중 더질 더질이었습니다. 소리의 정윤형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야기보다 조선 후기 심노승이 쓴 자저실기 속 심참래의 풍경은 훨씬 참혹합니다. 선배들이 새로 급제한 이들을 청계천 마전교 다리로 불러내서 진흙탕 속을 온몸으로 구르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시절에도 SNS가 있었다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마전교 다리 아래서 시궁창물에 도포자락이 다 젖었다. 선배들은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며 더러운 도랑으로 걸어 들어가라 소리친다. 관과 의복은 사정없이 더럽혀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상이 되었다. 10년 넘게 등잔불 아래서 서책을 파며 꿈꾸던 조정의 길이 정녕 이런 숨으로 시작되어야 한단 말인가. 신참래의 폐단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조정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도 신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라고 명문화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 율곡 이선생 역시 과거에 급제한 후 신참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들의 미움을 샀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해묵은 악습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처음 마주하는 서투름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흔히 통과 의례라고들 하지만 진정한 선배의 품격이란 먼저 걸어온 길의 고단함을 잘 알기에 새로이 발을 내딛는 이들을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시작을 앞두고 긴장해 있는 서툰 후배나 자녀 혹은 이웃이 있다면 날카로운 눈빛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자, 조선 견문록에 이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 듣겠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장사익의 노래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 들으셨습니다. 오늘 조선 견문록에서는 신참의 혹독한 신고식 신참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목련화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한충은과 권장군.

학창시절 많이 불렀던 가곡 목련화를 한충은과 권정구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외치고 있는 기분 좋은 주문, 오늘도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주문이 오늘을 멋지게 열어줄 겁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청어이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드린의 쌀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정강앙상블 이풀의 노래였습니다. 봄을 사랑한 후에 듣고 왔습니다. 자, 사흘간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컨디션 좋은 아침입니다. 소통을 그동안 못했어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컨디션 좋다고 합니다. 오호, 컨디션 축하드립니다. 토닥토닥님, 나이 들수록 뭔가 날씨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릴수록 마음도 저기압. 이렇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날씨가 저기압이면 우리 마음도 컨디션 축하드립니다. 토닥토닥님, 나이 들수록 뭔가 날씨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릴수록 마음도 저기압. 이렇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날씨가 저기압이면 우리 마음도 컨디션도 저기압일 수 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뭐 날씨 탓해봐도 좋겠네요. 정말로 날씨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사흘간의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연휴 동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아주 사소한 일도 좋으니까요. 연휴 끝 뒷담화 소소하게 함께 나눠보죠. 상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 듣습니다. 일어나!

짐승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 길을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바스락 손 만나도 우다닥 뛰어 달아나니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눈알이 빨간

김광석의 일어나 이어드린 곡은 최재구의 일단 뛰어였습니다. 자, 연휴 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연휴 끝 뒷담화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날씨 이야기 삼성할부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창호에 드린 햇살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국이 비 올 듯 잔뜩 그려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국 빠짐없이 어느 곳이든 다 비 내린다는

소식 있습니다. 외출하실 분들 비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하시고 외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님 연휴 첫날이 생일이라 생일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밥도 먹고 선물도 받고 태어나길 잘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코 상은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7731님 연휴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왜 제 몸뚱이는 시차 적응이 필요할까요? 눈은 떴으나 정신은 안 깨어나는 이게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인지 날씨 탓인지 기분 탓인지 기분이 안 좋을 땐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고기 대신 음악으로 저를 깨워주시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센스 있으십니다. 512님 연휴 첫날에 뭐라도 해야지 했는데 아유 뭐 못했어요. 둘째 날에는 아유 내일 해야지 싶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너무 늦었다 싶어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했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뭐라도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너무 힘들게 또 일하시면 허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 아침 허리 잘 풀어주고 스트레칭 하시고 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립니다. MP 유니온의 노래 요즘 아리랑 듣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연휴 끝 뒷담화 아 이거 있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죠.

MP 유니온의 요즘 말이랑에 이어서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짜증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태평가의 구절을 아주 센스 있게 오려다 붙였네요. 자, 오늘 아침에는 연휴 끝 뒷담화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들 더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9054님,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아내가 약속 금지, 외출 금지를 시키고 연휴 내내 짐 정리를 시켰습니다. 함께 했겠죠. 시켰다기보다는. 근데요, 고작 사흘 일했는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저질 체력이 됐는지. 그마저도 아내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3일 동안 짐 정리 함께 한 거 아닐까요? 앞으로 또 건강관리도 더 챙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675님, 이번 연휴에 친정집 다녀왔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친정 부모님 못 찾아뵙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친정집 대청소도 좀 했습니다. 어이구, 여기도 대청소.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반찬이랑 텃밭에서 딴 쌈채소들을 싸주셨어요. 한동안 반찬 걱정 없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반찬의 양도 양이지만 그 정성, 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반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나게 아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472님 신청곡 함께 듣죠. 이선희와 엑소 멤버 찬열이 함께 부릅니다. 안부.

3472님이 누군가 아주 그리운 일을 떠올리며 신청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선희, 찬열이 함께 부른 안부 들어봤어요. 연휴에 37년 함께 살다가 4년 전 작고하신 시어머님의 길이었습니다. 백수를 누리셨지만 여전히 그리운 어머님이 생각나면 그곳에서의 안부가 궁금해서 이 곡을 듣곤 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청하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2분 19초 지났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이한철의 창

0: 보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 송용진쌤이 새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이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일까지 무려 10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AI로 만든 가상인물 사진으로 돈을 버는 이 신종 부업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쿠, 이건 무슨 일이죠?
1: 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계정들 보일 때 많잖아요. 음흠. 네, 수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가상의 인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놓고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려서 팔로워를 모읍니다.
0: 예.
1: 그다음 더 선정적인 사진을 보고 싶다면 유료 구독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0: 오호.
1: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료 구독자한테는 또다시 그 해외 성인 플랫폼인 뭐 패트리온, 올리팬스 이런 데로 넘어오도록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 그렇군요.
1: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은 예. 더 규제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 한 계정 같은 경우 이번에 기사에서 취재를 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가 411명 정도인데
0: 예.
1: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이제 유료 구독자들로 꾸려가다 보니까 월 매출 한 500 정도
0: 우와.
1: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0: 월급보다 더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1: 맞아요.
0: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막 부업으로 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심지어 온라인에는 이런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이 판매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AI로 얼굴이 막 만들다 보면 바뀌다 보니까 일관된 얼굴을 만들어야 그 사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0: 예.
1: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뭐 사진을 어떻게 동영상으로 바꾸는지 이런 거를 또 돈 주고 듣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AI 음란물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은 가능한데
0: 네.
1: 이미지 수위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기도 하고 막 해외 플랫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서 원래 지난해에 AI로 생성한 음란물을 처벌하자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AI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대중화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은 참 평범한 직장인들도 손쉽게 성상품화에 뛰어들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0: 예.
1: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참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돈 나 이렇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하면서
0: 그걸로도 돈을 버는
1: 네.
0: 사람이 있고
1: 그럼 어떤 강의를 자꾸
0: 아이고.
1: 팔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로 그렇게 벌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면서 이렇게 나는 이만큼 부자고 이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팔고

0: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사회에 미세한 악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수 있는 만큼 빠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에 맞게 새로운 윤리 문제들 고민해서 법 제정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평소에 바글바글한 그 스타벅스 매장이었는데 네. 뭐 두 테이블인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미사용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살펴보죠.
0: 네, 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급명령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을 안 해도 법원이 서면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절차예요.
1: 그렇군요.
0: 예,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아, 5만 원짜리 선불카드가 있으면 3만 원 써야 2만 원 환불이 된다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만 원 이하 상품권은요, 60%도 아니에요. 80% 이상 써야만 환불이 된대요. 그러면은 만 원에 8천 원 쓰면 2천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게 환불의 의미가 있느냐. 근데 너무 이제 기프티콘이나 그 카드 충전된 거 선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소비자가 불매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충전금을 다 안 쓰면 돌려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선불금 규모가 무려 4,275억 원이에요.
1: 야, 이거 이자가 얼마예요?
0: 여기에다가 다들 그렇게 담아두고 사실은 예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이자만으로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중 251억 원은 보증보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1: 예.
0: 자금 운용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자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예치해둔 그 돈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러네. 있는 건지 굴리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고요.
1: 맞네요.
0: 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이용하기 싫다는 소비자에게는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예.
0: 얘기해 주셨지만 저 스타벅스 매장들이 이렇게 한산한 거 처음 보거든요.
1: 예.
0: 뭐 지점마다 놀랐는데 오늘은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1: 조사 결과를요?
0: 네. 뭐 내부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벅스는 근데 사실 이례적으로 회사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1: 예.
0: 이례적으로 어떤 오너의 행보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경우여가지고
1: 예.
0: 누가 누굴 조사하냐 이런 반응이 줄을
1: 셀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0: 그런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용진 회장이 어디까지 상세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어쨌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한 현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달걀 살 때마다 왕란이 큰 건지 특란이 큰 건지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0: 네.
1: 달걀 크기 표시 방식이 앞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0: 네. 이 뉴스를 많이 하는 저도
1: 네.
0: 마트만 가면 일단 헷갈려요.
1: 특란이 제일 큰 건가? 특이니까? 아니야. 왕이 더 위에 있는데?
0: 특자는 막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왕, 특대, 중소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들, 스몰 이렇게 LMS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바뀌게 됩니다.
1: 뭐 이렇게 티셔츠 살 때 사이즈
0: 네.
1: 보는 것처럼.
0: 네.
1: 네.
0: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소비자 혼란 때문이고요. 지난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기존 명칭 그러니까 왕특대 중소 이걸로는 달걀 크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1: 예.
0: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음흠.
0: 다만 당장에 이런 모든 달걀 포장지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포장지도 바꿔야 되고 현장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기간은 기존의 명칭 세 명칭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1: 아하.
0: 네, 본격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는 11월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명칭 변경은 등급 판정을 받은 달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등급 판정 받은 달걀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이라서 뭐 전체 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할 건 아니고
1: 그러네요.
0: 이제 서서히 근데 바뀌어 갈. 왜냐하면 달걀 등급제도 이제 점점 도입이 돼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때여가지고
1: 예.
0: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겠다라는 거고요.

0: 뭐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칭 이렇게 또 바꾸고 이러는 거 불필요한 행정 낭비다. 또 중동 전쟁 때문에 포장자재도 수급이 불안한데 포장지 교체까지 하면은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1: 이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당장은 안 바꾸고 이제 포장지가 다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긴 하는 건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고요. 누리꾼들은 자꾸 바꿔대는 게더 헷갈린다. 왜 영어를 쓰냐? 라는 말이 있고요. 반대로 영어여도 왕란, 특란 이거보다는 엑스라지, 라지가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쉽다. 특란이라고 해서 샀다가 메추리알인 줄 알았다. 예, 요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1: 네, 많은 분이 구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편에 찬성한 분도 많다고 하니까요. 잘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존의 포장지 최대한 소진되고 또 본격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고 강하게 쏟아지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최고 100mm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시간당 20에서 80mm로 매우 강하게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1: 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5784님 신청곡 듣습니다. 리베란테의 노래 나라.

리베란테의 노래 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9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승재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 김승재 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밴드가 두 팀이 있는데요. 뮤즈그레인 그리고 아울이라는 팀입니다. 이 아울이라는 팀으로는 작년에 유자음악경연대회 대상 수상한 바도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뮤즈그레인의 최신곡인데 아주 실력있는 음악가입니다. 지난 가을에 발표한 앨범 수록곡인데요. 노래 제목은 이젠 잎을 틔우고 꽃필 텐데 라는 노래입니다. 계절은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는 자리에 머문다 라는 가사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올드팝의 감성의 멜로디와 연주 같은 것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자, 뮤즈그레인의 연주와 노래로 이젠 잎을 틔우고 꽃 필 텐데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지성자의 가야금 연주,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자진 육자백이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들려드리는 대목을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아이고 아버지 홍양대 그걸 네가 저를 주워줄까 당경장사 사인들께 숙부몸이 팔려 오라리 행선날이 오니 저를 망중 보옵소서.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 무엇이었죠?
1: 잘 들으셨죠? 성창순 명창이 부른 심청가의 한 대목이에요. 바로 문제 드려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절에 시주할 공양미를 받는데 과연 몇 석을 받았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100석, 2번 300석, 3번 2000석, 4번 5만석? 됐다 꼬미주. 아 진짜 너무 쉬워갖고 힌트 줄 것도 없는데.
0: 그러네요. 자 오늘 퀴즈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팔려간다고 아버지 신봉사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아이고 아버지

0: 많이 모셨죠? 어이?
1: 자,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하고

5만석입니다. 심청이 하면 공양미 몇 석 따라다니는 숫자잖아요. 정답 쉽게 맞춰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야기의 노래와 연주로 피어날 아이 함께 듣습니다.

5만석입니다. 심청이 하면 공양미 몇 석 따라다니는 숫자잖아요. 정답 쉽게 맞춰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야기의 노래와 연주로 피어날 아이 함께 듣습니다.

알지 못하면 무슨 연유로 저 지는 꽃을 보냈을꼬. 하염없이 떨어지는 저 잎을

0: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한 심청의 마지막 여정을 음악 속에 담았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하고 부처님께 시주할 공양미를 받는데 과연 몇 석을 받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 드렸습니다. 보기 4개 1번 100석, 2번 300석, 3번 2000석, 4번 5만석까지 보기 드렸습니다. 5만석에서 빵 터졌다는 반응도 꽤 많이 눈에 띄고요. 5126님 정답 300석 2번입니다. 요즘 심청가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진짜 멋집니다. 언젠가 한번 배우고 싶어요. 8327님 2번 300석 심청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집니다 라고 하셨고요. 2390님 정답 3번 300석 그런데 말입니다. 300석은 지금으로 따지면 몇 킬로일까요? 라고 질문도 보내주셨는데 300석의 값어치 잠시 후에 창호가 알려줄 예정입니다. 자, 과연 정답 뭘지 대체로 다 300석으로 보내주셨는데 창호의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300석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공양미 300석은요. 옛날에는 초가집을 50채나 살 수 있는 대따 큰 돈이었대요.
0: 우와.
1: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0: 맞아. 그래서 심청가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창호야, 요새는 국악이 귀가 막혀 코너 스포를 안 하네?
1: 네. 제가 요새 김유석 삼촌 눈치 좀 보고 있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126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961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0218님 소금구이 막창, 5798님께는 전병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126, 9612, 0218, 5798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추월만정 듣습니다.

이야기의 노래와 연주로 피어날 아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판소리 심청가에서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루나 농난간에 핏기 안 줘? 주어!

성창순의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시원하게 국악의 길을 뚫어내는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시원함을 선사해 주실지 김유석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0: 음악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오늘도 기뚤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산조 이야기로 귀를 뚫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창호가
0: 예,
1: 예, 저 별로 이렇게 눈치 안 줬는데 눈치를 보고 그러네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아이고, 참. 예, 또 다시 좀 스포를 해도 괜찮은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5월이 우리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0: 예. 예,
1: 행사 역시 많죠.
0: 행사 많아요.
1: 예, 뭐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예,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많았습니다.
0: 쭉 달려왔죠.
1: 네, 바로 엊그젠 또 우리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거리에서 뭐 연등 행렬도 있고 사찰마다 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하루 이틀 지났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불교 음악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오, 불교 음악 하면 뭐 연불이나 범패?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어이구.
1: 벌써 예, 스포를 창호가 아니라 우리 한디가 하시는데요.
0: 그러네요. 네.
1: 네. 우리 그 사실 절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참 독특하죠. 뭔가 이렇게 좀 노래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하고 그죠?
0: 맞아요. 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염불하시는 소리 들으면 다른 잡념 사라지고 말이죠. 근데 김유성

0: 혹시는 절에 자주 가시나요?
1: 절에 뭐 그렇게 썩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절밥 좀 먹어봤습니다.
0: 오, 그렇군요. 공양
1: 네.
0: 많이 하셨군요.
1: 뭐 공양보다 그냥 가서 많이 들었죠. 예.
0: 아하.
1: 저희 절 가면 이렇게 연불 소리도 있고 또 산에 보통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뭐 이렇게 명상음악 같은 배경음악 쫙 깔아놓고
0: 오.
1: 인생은
0: 그런 거
1: 이런
0: 있죠.
1: 것도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불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까
0: 그럴까요?
1: 싶습니다.
0: 네.
1: 네.
0: 자, 연불. 정확히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1: 뭐말 그대로 생각할 염자에 부처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0: 오.
1: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 방식인 거군요.
1: 예,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의 이름이나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면서 마음을 닦는데, 그것이 약간 좀 음악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이 연불입니다.
0: 아하, 경전의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는 소리인데 그것이 일정한 리듬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 인 거네요.
1: 네. 그런데
0: 그런데요.
1: 중요한 것은 그잘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모으는 게 이제 종교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화려한 기교보다는 반복성이나 호흡 이런 게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0: 그러네요. 그러면 연불은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주문이나 독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1: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게 음악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음악이라고 하기도
0: 음악의
1: 그렇고
0: 요소는 동반하고 있는데 말이죠.
1: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0: 예.
1: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감상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예 그러나 음악적인 건 맞는
0: 예.
1: 요런 정도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싶어요.
0: 오호.
1: 그래서 음악 적인 거를 우린 보통 감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을 집중하고 수행하기 위해 하는 소리이다 보니까 뭐그 안에 뭐 반복적이고 뭐 음의 이런 규칙성도 보이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듣는다, 선율을 느낀다 이쪽보다는 울림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1: 예. 그래서 아마도 노래라기보다는 뭐 이런 호흡 또는 발성 이런 걸로 인해 수행하는 느낌? 예, 여기에 조금 더 가깝다 볼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음악 특유의 어떤 그 꺾는 음. 우리 보통 식임새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0: 그럼요, 네. 좋아합니다, 저
1: 네.
0: 식임새.
1: 요게 꽤나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따따따따 읽는 건 아니고
1: 네.
0: 식임새가 있어서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을 잘또 느끼면서 맛있게 그 불경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일
0: 듣는
1: 것
0: 사람
1: 같아요.
0: 입장에서, 네.
1: 그래서 경문을 읽는다라기보다 어떤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0: 오호, 결론적으로 음악과 수행 사이에 있는 소리다. 그것이 불경이다. 이렇게 되네요.
1: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불을 또 음악적으로 이렇게 굳이 분석을 해보면요.
0: 예.
1: 꽤 메나리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이게.
0: 오, 따라리라라.
1: 따라리 하는, 예.
0: 따라리.
1: 그게 참 희한한
0: 오,
1: 점입니다.
0: 희한하네요. 이 메나리쪼가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동해안 쪽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강원도에 절 많잖아요.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1: 네.
0: 경상도랑 여기 수도권 비교해 보면 경상도 쪽에 사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리쪼가 스며들었을까요?
1: 글쎄요. 그거 아마 경상도 쪽에 산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0: 아, 그렇게 되네요.
1: 네.
0: 산에는
1: 질문
0: 사찰이 있고
1: 네.
0: 연결이 안 되는 듯하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그래서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왜 메나리로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모든 연불이 일단 뭐 메나리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0: 예.
1: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한음을 길게 이렇게 끈다든지 뭐 호흡을 길게 다듬는다든지 또 높은 음으로 치솟았다가 내려오는

0: 어떤 이런 흐름들이 메나리조와 유사한 점으로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글쎄요, 뭐 메나리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꽤나 음악적인 분석에서는 메나리가 보이니까 예. 그런 메나리 같은 그 뭐 성음, 우리가 얘기하는 성음 또는 그런 음계들이 이 불교 연불에 특히 그런 식임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이런 뉘앙스가
0: 그렇죠,
1: 그렇죠. 여기서 음가가 조금 빠지면 연불 스님들이 하시는 거 느낌 나더라고요.
0: 네네네네. 오,
1: 좋은데요. 네.
0: 실제로 우리 그 뭐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자재 이런데 들어 있잖아요.
1: 이런 것도 드세요?
0: 바라바라밀다 정당 이렇게 하고
1: 와 진짜 김유석 쌤 제주꾼이십니다. 와 이 스님들의 그 특유의 성음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게 되시나요?
0: 그거가 근데 그 스님 성음보다 그냥 메나리예요. 저한테는
1: 메나리예요. 네. 그래서 음을 좀 낮추고
0: 뭐 꼭 아니어도 돼요. 청구업진원 수리수리 사바하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따라리야 이렇게 하면 네, 우리 메나리 길이에요.
1: 이야.
0: 거기 이제 조금 멋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 수수리 네. 사바하 할 때 사바하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불경에서.
0: 네네.
1: 사바하 뭐죠?
0: 사바하.
1: 사바하.
0: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1: 별게 다 궁금합니다, 저는.
0: 네. 네. 뭐 이렇게 성취되기를 바란다, 원만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뭐 우리 왜 그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수리수리 사바하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네.
0: 그게 주문처럼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냥 신비로운 소리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주문처럼 사용을 해왔던 거죠.
1: 오, 네. 사바하는 이루어지다, 성취되기를 원만하기를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경 한번 들어봐야죠. 네. 천수경 골라 오셨네요.
0: 바로 이 수리수리 사바가 나오는 네, 그런 경전인데요.
1: 예.
0: 조금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메나리가 어딘가에서 느껴지실 것 같아요.
1: 오, 좋습니다. 네. 자, 목탁 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연불의 울림, 영인 스님의 천수경 듣겠습니다.

0: 영인 스님의 천수경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불교 방송 같은 국악 방송 창호이드는 햇살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이 기가 막혀 코너를 통해서 불교 음악에 대한 이야기 김유석 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 진짜 메나리 소리 느낌이 나네요.
1: 들리셨어요?
0: 네.

0: 무상주시 방승 나무상주시 방보 나무관생 뭐 이렇게
1: 딱딱딱딱딱딱딱 목탁성도 나고
0: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메나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1: 불교 음악에 연불만 있는 건 아니죠?
0: 아 그럼요. 네. 연불 자체가 아무래도 좀 종교성이 짙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범패인데요.
1: 범패.
0: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불도 그렇고 범패도 그렇고 불교 방송이 아닌 국악 방송에서 틀려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좀 종교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사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1: 그저께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패 자체가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오.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일부입니다.
1: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그 유산 음악 유산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한번 이런 코너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범패 불교 음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의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로 속하기도 하는군요. 국가 무형 유산입니다.
0: 네. 세부 장르가 조금 다르다. 예. 입니다. 보통 이 절에서 하는 제 뭐 불공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런 그 행사인데요. 그때 불교 의식에서 부르는 것을 바로

0: 바로 범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패는 불교라는 뜻이에요. 범 자체가.
1: 범, 불교 이런 네. 뜻이네요.
0: 그리고 패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범패 보면 결국 뭐 인도의 노래, 불교의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범패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헛소리, 짓소리, 화청 뭐 등등등 이렇게 나뉘는데 비교적 엄숙한 스타일의 헛소리가 있고요.
1: 예.
0: 좀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많이 들어간 짓소리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교를 위해 부르는 화청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오, 엄숙한 건 헛소리, 화려하고 긴 호흡을 사용하는 건 짓소리, 또 화청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하네요. 사찰에서 불려지던 범패와 우리 전통음악 속 범패, 이 차이가 혹시 있나요?
0: 뭐 비록 불교 사찰에서 불리지만요.
1: 예.
0: 민요, 잡가, 정가 이런, 정가 이런 것처럼 성악 장르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헛소리 중에 하나를 조금만 또 시범 보여드리면.
1: 이야, 이것도 돼요? 아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와.
0: 이 앞부분에 복청계라는 게 있어요.
1: 복청계.
0: 네, 엎드릴 복, 청할 청, 우리 그 개송하는 그런 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청하는 개송 이런 노래인데요.
1: 예.
0: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 복청
0: 다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연부락은 또 다르죠.
1: 그렇네요.
0: 네. 네.
1: 더 음이 느껴지는데요.
0: 뭔가 이렇게 좀 훨씬 꾸밈이 많고요.
1: 예.
0: 네. 그 장엄한 어떤 불교 의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1: 그 의식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는 느낌인데요.
0: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어떤 그 에이에해 이런 것들이 붙어요. 이 장식이 근데 세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또 다시 세 번을 짓고 이에 이렇게 또 세 번을 또 지어요.
1: 예.
0: 네. 근데 이게
1: 오, 신기하다.
0: 네. 그 어떤 의식 때마다
1: 예.
0: 시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1: 그러네요. 와. 특별합니다.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복청계가 이어지고 나서는 우리 천수바라로 넘어가는데요.
1: 천수바라.
0: 네. 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1: 예.
0: 보통 절에 가시면 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0: 나비춤, 벚꽃춤, 바라춤이에요. 그래서 꽃을 양손에 들고 나비처럼 춤추는 그런 나비춤이 있고요.
1: 예.
0: 법고라고 해서 큰 북 있을 거예요. 예. 막 두둑두둑 하는 그런 법고로 하는 법고춤.
1: 바라는 건 바라를 드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천수바라 그러면 바라를 들고 추는 춤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그 민간 그 우리 사찰에서
1: 예.
0: 바라를 추다 보면 징으로 반주를 하게 돼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기가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연불로 이제 종교성 짙은 걸 들었다면
1: 네.
0: 조금 이걸 풀어서 바라 춤출 때 같이 들어가는 반주 악기 태평소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태평소가 곁들여지는 거네요.
0: 예, 요 음악을 같이 들어보시면서 조금 분위기 풀고 예, 즐겁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은 연불과 범패를 통해서 불교 음악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등산할 때면 꼭 사찰 들르게 되잖아요.
0: 예.
1: 그 사찰에서 무심코 듣던 소리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김석 쌤이 이 곡 추천해 주셨네요. 최경만 명인의 천수바라 요잡바라 이 곡 들으면서 귀뚜람 김유석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음악 듣죠.

천수 봐라 요자 봐라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하사탕님 사찰하면 사찰 음식이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등산 갔다가 우연히 사찰에서 밥 주셔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이 내는 그 향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향의 향 그런 거네요.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에

0: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과 농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 먼저 음악이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다면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교 교수인 이영광 예술감독이 함께하는데요. 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돌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여기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위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해입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곳이라서 생명의 뇌라 부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뇌인데요.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세 번째 뇌, 그걸 우리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고도의 정신기능, 창조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이고요.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평등, 정의, 사랑과 같은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이 세 번째 이성의 뇌에 있는 각성 중추를 자극하는데 좋은 문학작품과 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오늘 산책길에서 그런 음악, 자진한잎 중에 계면두거를 새롭게 연주한 음악 듣겠습니다. 권성택의 집박,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